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족의 멜로디 정금아 인사드립니다. 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9월, 봄여름 결실의 계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곧 다가오는 추석과 국경절을 맞아 가을의 정취와 명절의 기쁨이 어우러진 여러 민족 음악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9월의 연변, 박경만 작사, 동석일 작곡,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 갑니다. 네, 계속하여 가자흐족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풍요로운 고향, 바루흔 하이 얼베크의 노래입니다.

0: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 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네, 민족의 멜로디 계속하여 장종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나와 당신 고원에서 아지아 크루의 노래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조선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 갑니다.

네, 오늘 민족의 멜로디 끝곡으로 류빈 작곡, 효광 작사, 조국이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정금아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세관총서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7.6% 증가한 34조 7,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관총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은 14.6%, 수입은 22%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4조 6,500억 원으로 19.8% 늘었습니다. 그중 수출은 18.6%, 수입은 21.7% 증가했습니다. 세관총서 통계분석사 료대량 사장은 규모면에서 수출입액이 연 3개월 동안 4조 5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속도를 놓고 볼 때 수출과 수입이 연 4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완비한 산업체계가 대외무역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대외무역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더 빠른 대외무역 발전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편 무엇 때문에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리종표적 이해를 가진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정교한 고건물과 향긋한 차로 유명한 함해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심부름꾼 공추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백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9편 무엇 때문에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리정표적 이해를 가진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리종표적 우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이 중대한 론단은 드넓은 시야로 18차 당대회 이래 10년간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의 중대한 의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다음과 같은 네 개 측면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시대의 혁명성 단련을 거쳐 100년 분투의 기나긴 여정을 걸은 중국 공산당은 더욱더 강대해졌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당내에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는 현상에 비추어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했으며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의 전면적인 용도 제도를 완비했습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도리를 견제해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기풍과 기강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았으며 못받기 정신으로 사풍을 바로잡고 전례없는 부패척결 투쟁을 벌려 부패척결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그 성과를 전면적으로 공고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당은 지세와 란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의 주기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혁명이라는 이 두 번째 방안을 찾아내고 자기정화,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 향상 능력을 뚜렷이 강화하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 존재하는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고 깨끗하고 바른 당내 정치 생애를 끊임없이 조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당의 정치 용도력, 사상 선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이 뚜렷이 강화되고 시종 인민 대중과의 효련적 연계를 유지하게 되어 중국 공산당은 세계 정세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갔으며 국내외의 온갖 위험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전국 인민의 추축이 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강력한 용도적 핵심이 됐습니다. 둘째, 신시대의 위대한 분투 과정에 중국 인민은 더 강렬한 역사적 자각성과 능동성을 갖게 됐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용도하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의 가마 속에서 일련의 위험과 도전에 따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 당심과 군심과 민심은 전례 없이 뭉치지고 북돋아졌습니다.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 공지감이 크게 높아지고 폐기와 기계, 조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전진의 동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분투 정신이 더욱 앙양되고 필승의 신념이 더욱 확고하죠. 난관을 이겨내고 분발 진출하려는 지대한 열정으로 차 넘치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두 높은 자신감으로 일도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비약을 바야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역사적인 대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깊이 있게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오르고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공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으며 인민의 생활수준도 한층도 향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총량이 세계 제2위에 확고히 올라서고 1인당 국내 생산 총액이 고소득국가의 수준에 접근했으며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위생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이대 기적을 창조하는 새로운 장을 써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와 조요사회 전면 건설의 분토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은 더욱 든든한 물질적 토대와 보다 완벽한 제도적 담보를 갖추게 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풍을 실현하는 위협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넷째, 신시대의 위대한 행정에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21세기의 중국에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의 성공적인 발전 실천은 마크스주의 진리의 힘을 과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가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새로운 방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초나라를 품는 것을 견제해 신용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중대한 구상을 제기하고 인류의 공동한 가치관, 국제질서관, 글로벌 버거넌스관, 종합한 도의리익관, 새로운 안보관을 제기했으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 대국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인류가 직면한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중국의 지혜, 중국의 방안, 중국의 힘을 제공했으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순간사업을 위해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난 10년간의 위대한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당과 인민이 하나가 돼서 결사적으로 노력 분투하여 이룩한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면모, 중국 인민의 면모, 사회주의 중국의 면모, 중화민족의 면모가 일순됐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종합민족 발전사의 굵직한 한획을 그어놓았습니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노래 구삼 명절 우리 명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정교한 고건물과 향긋한 차로 유명한 함해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고촌 시리즈 중 오늘 소개할 마을은 정교한 고건물과 향긋한 차로 유명한 함해촌입니다. 산이 감싸주고 물이 키워주는 함해촌은 시냇물 양쪽에 늘어선 옛 건물과 옛 거리, 옛 우물, 옛 부두, 옛 시장으로 예스러운 풍토를 형성합니다. 국내 명산 중 하나인 무이산 발을 흐르는 맥의 하류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함해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을은 좋은 풍수와 량고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청나라 때 엽차의 시장으로 한때 흥성일로를 달린 함해촌은 오늘날도 소수벼룹과 시정당, 진씨 유학정당, 수택 교수루, 방씨 참군제, 정씨 은사거를 망라해 명청시기 고건물 30여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서 출신인 추월로가 청나라 때 아들을 거느리고 남하해 함해촌에 이르러 무이암차를 경영하면서 부자로 되고 고액을 투자해 마을의 변두리를 흐르는 물길을 마을로 끌어들여 900m에 달하는 단계라는 수로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의 양쪽에 건물을 짓고 양쪽에 사람들이 쉽게 오가도록 물길 위에는 예쁜 모양의 다리도 만들었습니다. 물가에는 지붕을 얹은 복도를 만들고 복도 양쪽에 편안한 등받이 의자도 놓아 마을 사람들은 그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눕니다. 시장이 설 때면 복도와 물길의 양쪽은 더욱 흥성거립니다. 다리우와 복도에는 다양한 농산물과

0: 등 다양한 무늬가 생동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창틀에도 기하학적 무늬가 기란 의미를 가진 도안을 새겼습니다. 이런 목각물은 직선과 곡선이 모여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인간적인 기하학적 무늬가 자연의 무늬와 어울려 천인합일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 밖에 돌기둥과 건물의 기초, 화단의 랑간 등 돌에는 또 정교한 석각이 눈길을 끕니다. 청나라 때 신축한 추씨 대부제는 함해촌 고건물 중 가장 완정하게 보존된 건물입니다. 추씨 가문 중 한 사람이 청나라 관직인 중헌대부로 지냈다고 해서 저택 이름이 추씨 대부제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웅장한 문루와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석각, 벽돌 조각이 가장 볼만합니다. 그리고 홀과 뜰 사이에 위치한 8m 길이의 청석이 특이합니다. 사음석 중심의 복건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청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제의 가든도 볼만합니다. 예스러우면서도 원활한 감을 주는 이 화원은 대표적인 강남 몰림을 본땄습니다. 돌로 만든 거울과 금붕어를 키우는 면못, 돌로 된 물독, 립체감이 나는 창틀 등이 이 화원의 볼거리입니다. 추씨 가문의 사당 추씨 가사는 1790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오픈형 홀의 양쪽에 별채를 두고 2층에는 무대 건물을 세우고 정교한 기둥에 웅장한 복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내쪽으로 조성된 문이 특색입니다. 인물과 생활 장면, 시골 경관을 조각한 정교하면서도 생동한 목각이 문을 화려하게 단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 높은 파도형의 방화벽으로 건물의 외벽을 만들어 웅장한 감도 조성하고 사당과 바깥 세상을 분리시켜 이 건물 안에 들어서면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1755년에 조성한 골목 달리향에는 미담이 깃들어 있습니다. 추씨네와 방씨네 저택 사이의 이 골목은 원래 아주 좁아서 추씨네가 후문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방씨 가문의 한 아들이 고향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고 그에 감동된 추씨 가문이 방씨 가문에 성금을 주었으며 방씨 가문은 그에 대한 보은으로 추씨 저택이 후문을 만들 수 있도록 방씨 저택의 담을 안쪽으로 옮겨 골목을 넓혔습니다. 소박한 민풍을 보유한 함해촌에는 전지와 사자춤, 민속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며 농기구와 생필품 전시도 있고 무이산에서 나는 산나물로 무공예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의 고향이기 때문에 무이암차가 매우 많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1: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은 사천성 남충시 의령현 만진 대만로 47번지에 위치했으며 중국인민의 위대한 무산계급 혁명가이자 군사가인 주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의 건축면적은 근 5,600평방미터에 달하며 전시장 면적은 근 4,6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1982년 8월 1일 주택동지 고택기념관이 완공됐으며 주덕동지가 읽던 책이며 사용했던 권총, 생전에 사용했던 개인 물품 등이 3대 전시구에 분포되어 전시됐습니다. 2019년 말까지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의 소장품은 2,063점에 달하며 누적 관광객 수는 335만 명에 달했습니다. 청년 시절의 주덕동지는 구민주주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청나라 정권을 뒤엎고 호국, 호법전쟁에 참여했으나 군벌 혼전에 휘말려 방황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오사운동이 러시아 10월 혁명의 봄바람을 가져왔고 주덕동지에게 전진의 방향을 인도해 주었으며 오직 막스 레닌주의만이 중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1922년 주덕동지는 결연히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멀리 독일로 가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당과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굴곡적이고도 위대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주덕동지는 남창 봉기를 지도했으며 봉기가 실패한 후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혁명의 불씨를 이어갔으며 옛 군대를 개조하고 상남 봉기를 발동해 봉기군을 발전 장대시켰습니다. 주덕동지는 또 모택동과 정강산에서 회합해 홍군을 창건하고 주황혁명 근거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또 뛰어난 정치적 지혜로 홍군 3대 주력의 회합을 성사시켰으며 확고한 혁명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중화민족의 생사존망과 관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주덕동지는 군대를 이끌고 화북으로 진격해 지속적으로 적후 유격전을 펼쳤으며 적후 근거지를 건립해 민족 영웅으로서의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세중국 창건 초기 주덕동지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 국방위원회 부주석직을 맡았으며 국방현대화 건설을 매우 중히 여겨 인민군대의 혁명화와 정교화 건설과 각 군 병종의 창설과 발전, 군사대학 건설, 부대 교육 훈련 등 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부터 출발해 실사고시를 견지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과 국가의 각종 중대 결책에 참여해 중국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모색하고 새 중국 건설 사업을 개척하면서 국가의 번영과 부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은 기본 진열과 특정 주제를 결합한 서사 구조를 통해 기존의 대강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연구 성과와 새로운 문물, 문헌을 결합시켜 한 세대의 위인인 주덕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고 그의 필생의 분투로 확고한 리상과 신념, 숭고한 사상 품격, 뛰어난 정치적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은 선호하여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전국 중소학교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선정됐으며 2020년에는 제4진 국가 1급 박물관 명록에 선정됐습니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5: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심부름꾼 공추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남 침주 계양현 진가원촌의 일부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한 탓에 물자가 적습니다. 이 마을 젊은이들은 모두 외지에 나가 일하기에 주로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도 보내고 가끔 고향을 찾기도 하지만 생필품이 떨어지면 어르신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공추화는 진가원촌 촌민으로서 마을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그는 가족들과 함께 향진으로 이사했으나 마을 어르신들의 심부름꾼을 자처했습니다. 이젠 같은 마을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는 왜 10년간이나 산을 넘나들며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올해 40세인 공추화는 구양예진에서 작은 매점과 택배욕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신분이 있는 바 바로 마을 어르신들의 심부름꾼입니다. 공추와 아버지의 소개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하루 전에 공추화에게 전화를 걸어 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추화는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배달합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공추화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터로 향합니다. 그는 일찍 장을 찾아 신선한 과일이며 채소, 빵이나 각종 일용품들을 사서 어르신들에게 전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공추화는 어르신들의 취향을 모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천민 송옹구는 형제들 모두 밖에서 돈벌이를 하다 보니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추화가 곁에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은 것을 추화에게 말하면 추화는 바로 사서 집까지 배달해줍니다. 추화는 이렇게 10년간 어르신들을 보살폈습니다. 공추화의 견지는 어르신들의 생활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토록 힘든 일을 그는 어떻게 10년이나 견지할 수 있었을까요? 심부름의 시작은 달걀 한 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가원촌 삼각채 자연촌의 평균 해발은 600여 미터로 구양예진에서 가장 편벽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처음 공추화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 전기세며 전화비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 후 마을 어르신들이 산 밖으로 한번 나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 생활용품들을 대리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리구매한 것은 달걀 한 판이었는데 온통 진흙길이라 어르신 집에 도착할 때쯤 거의 절반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 성한 달걀으로 바꾼 후 어르신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은 그에게 배달비를 주려 했으나 추화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10년간 공추화는 어르신들의 구매 수요를 일일이 공책에 기록했으며 이젠 공책만 해도 16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부탁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책은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나면 공책을 한번 보는데 어느 때면 어르신들이 어떠한 생활용품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드립니다. 오랫동안 마을과 향진 사이를 오가느라 그는 선호해 오토바이 3대를 소모했지만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입은 주로 매점 경영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공추화는 마을에 한번 배달을 가면 사실 기름값도 벌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는 기꺼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민 장중량은 공추화는 마을까지 배달해줄 뿐더러 어르신들의 달걀이며 밤이며 대신 가져다 팔아준다고 말했습니다. 밤은 한 근에 15원인데 얼마를 팔면 얼마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밤이나 달걀부터 시작해 이제는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추화의 작은 매점은 어느새 마을 농산품 대리 판매점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도와 1원어치라도 더 팔면 수입이 1원 늘지 않습니까? 팔지 못하면 1원마저도 없게 됩니다. 그는 보수나 손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어르신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10년간 달려왔습니다. 산속의 농산품들도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어르신들은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은 마을 주민들의 삶을, 나아가 이 작은 마을을 밝혔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사랑의 썬네를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백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백로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뜻으로 이슬이 내리고 가을 기온이 완연히 도는 때입니다. 양력으로 9월 7일이나 8일이며 태양 환경은 165도입니다. 백로는 음력으로 7월에 드는 해가 있고 8월에 드는 해도 있습니다. 백로가 8월에 드는 해는 절기가 늦어진다고 하여 7월 백로에 폐지하는 변은 못 먹어도 8월 백로에 폐지 않는 변은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쯤이면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엉켜서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 기온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옛 사람들은 백로로부터 추분까지의 시기를 5일씩 3개 호로 나누고 다시 매개 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호에는 기러기가 나무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면 기러기들이 북방에 서늘해지는 날씨에 살아가기 맞지 않으므로 하늘의 일자나 사람 인자형으로 줄을 지어 남방으로 월동하러 간다고 합니다. 2호에는 제비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북방의 추녀 밑에 깃을 틀고 살던 제비들도 따스한 남방으로 월동하러 갑니다. 3호에는 무새들이 틀바꿈을 한다고 이때의 조류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풍성한 털이 난다고 합니다. 백로는 조선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 무렵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참외는 중복, 수박은 말복, 복숭아는 처서의 제맛이 나는 시기이며 백로 무렵은 포도가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백로 때면 고추가 붉은색을 띠기 시작하고 맑은 날이 련이어 나타나며 기온도 적당해 오곡백과가 여무는데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백로에 비가 오면 오곡이 거려물고 백과에 단물이 빠진다고 오곡백과가 여무는데 지장이 있음을 걱정했습니다. 초가을인 이때는 가끔 기온이 뚝 떨어지는 조랭현상이 나타나 농작물의 성장과 결실을 방해해 수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백로에 접어들면 밤하늘에서 순간적으로 빛이 번쩍일 때가 있는데 농부들은 이를 두고 벼이삭이 익는 것이 낮으로 부족해 밤에도 하늘이 보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잦을수록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운데 한낮에는 초가을의 로염이 쌀 농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벼이삭이 여물어가는 동숙기의 고온과 청명한 날씨는 대표 농사에 더없이 좋고 일조량이 많을수록 수확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의 해와 더위야말로 농작물한테는 보약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내리쬐는 하루 땡볕에 쌀 12만 섬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간 여름 장마에 의해 못 자란 벼나 과일들도 늦더위에 알이 충실해지고 과일은 단맛을 더하게 되며 이때의 더위로 한가위에는 맛있는 햇살과 과일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4: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4: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4: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4: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노래 언제나 고향과 함께 산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종 인솔. 황하연한 9개 성과 자치구는 전체 류역을 하나로 간다는 이념을 굳건히 세우고 상하련동 합동치수를 추진하며 황하를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행복의 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우리나라가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의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1: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환과 승격을 병행하는 한편 고급화, 지능화, 록색화 발걸음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0: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건설 투자는 6,903억 원을 집행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 뉴스에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대지를 가로지르는 황하는 중화문명을 품어낸 어머니 강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황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점은 보호이고 관건은 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황하연한 9개 성과 자치구는 전체 류역을 하나로 간주하는 리념을 굳건히 세우고 상하련동 합동치수를 추진하며 황하를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행복의 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가을에 들어서 황하 삼각주의 갈대숲이 출렁입니다. 해마다 이곳은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의 월동지가 됩니다. 과거 이곳은 철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쉼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측 인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갈수록 더 많은 철새들이 이곳에 남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루미, 황새, 검은부리 갈매기가 잇따라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때 철새 휴식처였던 이곳은 이미 중요한 철새 번식지로 변했습니다. 생태 변화는 사상과 전략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의에 습금형 정석에는 황하의 상중하류를 돌아보고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좌담회를 세 차례나 주재하며 황하 보호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항관 발전에 관계되는 전추대계의 높이에 올려놓고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중대한 국가 전략으로 상승시켰습니다. 황하는 9개 성과 자치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생태관리에서 한 부분이 움직이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상하류, 벌류와 지류, 량안을 통일 계획할 것을 요구하면서 물과 모래 관계 조절이라는 핵심을 단단히 잡고 황하류역의 생태 대보호와 대협동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량이 적고 모래가 많으며 수사관계가 조화롭지 못한 것은 황하의 가장 두드러진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황하 대보호 대정비를 실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물과 모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섬서성 동간은 황하가 황토 고원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련을 동간 수문소의 차세대 광학식 측사기가 실시간으로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수치와 비교하면 현재 황하의 토사 함량은 립방미터당 25.9kg에서 5.11kg으로 줄었습니다. 황토고원은 황하 토사의 주요 원전지입니다. 현재에서는 삼북 방울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골짜기마다의 녹색 병풍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건설된 6만 200개 댐은 토사 107억 톤을 막아내 해마다 황하에 흘러드는 토사 총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수로 유입된 토사는 대곡 중기인 소랑저, 사문엽 등

0: 저수지군을 통해 인공호수를 만들고 물의 흐름을 이용해 토사를 바다로 실어 보냅니다. 최근에는 황하 중상류의 중점 저수지들이 모래 배출 작업을 공동 진행했습니다. 여러 저수지는 함께 힘을 모아 전 류에게 물과 모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협동관리는 전체적인 련동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황하의 상중하류는 생태우세가 다르기에 보호와 정비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황하 발원지인 청래괄학에서는 목축민 3,142명이 목축업에서 벗어나 자격증을 소지한 생태관리원으로 변신해 중하수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하중류의 섬소수덕신점구에서는 록색증 산정 시범사업을 통해 모래감축, 록지 확대 등 관리 성과를 계량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 후속 생태보상, 거래, 용자와 심사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하류의 하남, 산동에서는 횡적 생태 보상 기재를 구축해 단면 수질, 수량 등 심사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류를 잘 보호하면 하류는 협의에 따라 상류의 보상을 제공하고 만약 상류의 수질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류에서도 하류에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남은 선우회 산소, 섬소와 동일한 보상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15사업에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과학기술은 황하의 협동관리가 진흥화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수리부 황하수리위원회에서는 황하의 디지털 분신인 디지털 쌍둥이 황하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모든 중대한 조류 방안이 먼저 디지털 공간에서 모의 실험이 진행되면서 전 류에게 협동관리의 과학적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이 일체화 감지 시스템과 수학 모형 시스템을 통해 실물 황하, 모형 황하, 디지털 쌍둥이 황하가 련동을 실현하고 황하 정비가 전통적 경험 판단에서 모의 실험, 과학적 결책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구곡 황하가 동적으로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중하의 아들딸들은 손잡고 어머니 강을 수호하면서 민족을 적셔주는 이 큰 강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튼튼한 생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 문화관광부가 최근 문화산업발전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문화산업발전의 총체적 요구, 중점 임무와 보상 조치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의 문화산업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포착하고 문화산업 발전의 새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문화산업 규모, 전반적 실력과 종합적 효익의 도약식 상승을 실현하고 문화산업 체계를 더욱 건전히 하며 산업 혁신 능력을 현저히 강화합니다. 그리고 량질 제품 공급을 더욱 풍부히 하고 문화시장의 번영을 실현하며 문화 소비를 진작시키고 산업 국제 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킵니다. 문화산업의 기둥 역할을 다지고 경제사회 발전과 인류의 전면적 발전에 대한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공업업종협회 부회장이며 비서장인 반야는 산업연동을 계속 추진하고 소비견인 효과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IP, 다원적 몰입형 경영 형태와 산업 간 융합 우세 이지의 공연 소비 예비를 계속 방출하고 업계가 고품질 복합형의 장기적 발전으로 꾸준히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계획은 7개면의 임무와 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 공급 효능을 높이고 더욱 많은 새로운 문화산업 성장점을 육성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 경로를 모색합니다. 소비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문화 소비 예비를 발굴합니다. 경영 주체 활력을 진작시키고 문화금융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산업 간 융합과 상호 촉진을 심하고 문화산업과 관광 등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합니다. 산업 발전 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 도시와 농촌 문화산업의 협동 발전을 촉진합니다. 문화무역 종합 실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문화기업과 문화제품이 세계로 나가도록 추진합니다. 북경 제2외국어대학 수도문화관광발전연구원 집행원장 려신건은 기술을 통해 미래 관광발전 과정의 거래 효율을 높이고 과학기술 방식으로 제품의 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체험하도록 해한다고 표했습니다. 계획은 또 지능화, 록색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고 신기술, 신제품의 새로운 장면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며 중화우수전통 문화의 창의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기반의 고급화, 산업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해 더욱 많은 새로운 문화산업 성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0: 올 들어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환과 승격을 병행하는 한편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발걸음을 다그치면서 공업경제가 끊임없이 질적 향상과 새로운 발전을 가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일 소비전자업계는 새 기종을 집중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를 분해해보면 여러 첨단 제조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음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체로 연구개발한 저장칩을 처음 플래그십 휴대폰에 장착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전송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화면은 100만 회 접어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휴대폰 하나가 칩, 디스플레이, 정밀 구조에서 지능 제조까지 10여 개 산업사슬의 협동적 교체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선진 제조업은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장대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8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16.7%, 디지털 제품 제조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15.7% 성장하고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신동력의 기여률이 60%를 넘어 공업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선진 제조업의 선진성은 생산 방식의 현대화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심수의 한 지능 제조 기지의 일평균 주문량은 3만 대, 그중 90%는 개성화 맞춤 주문으로서 7만여 가지 제품과 관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건립한 기초급 지능 공장은 로계로 5만 6천여 개, 규모상 제조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 보급률은 30%를 넘습니다. 제조업이 부단히 고급 단계로 나아가면서 국내 공업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한편 수출 분야의 강력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월 규모 이상 공업 수출 출하액이 동기 대비 11.1% 증가하면서 연 5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중 고급 장비 제품 수출이 대외무역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1: 수리부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수자원 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건설 투자는 6,903억 원을 집행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각종 수리사업 3만 8천 건을 시행했습니다. 국가 150가지 중대 수리공정 가운데 하나인 사천 파종청력구 저수지 공사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전력을 다해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86%를 완성했습니다. 1월부터 8월 신규 착공한 중대수리공정은 28건으로 지난해 연간 착공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삼협수운 신통로 공사의 선행굴착구에서는 북두항법을 활용한 신에너지 대형 트럭이 오가며 자재 배치 효율을 30% 끌어올렸고 이달 말까지 선행굴착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국가 수자원망 간선 공사가 빨라지는 가운데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광개구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하 청동협 광개구 현대화 개조 공사는 전국 국가 중대 전략 실시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건설의 상징적 사업으로 제1진 건설 사업은 10월 말까지 수로 포장과 보강 작업을 끝내 올 겨울 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우리 투자용자 개혁도 심화해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 건설이 유치된 민간 자본은 134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1% 증가했습니다.
0: 각지에서 대중성 국방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의 국방 의식 강화와 국방 의무 리행을 이끌었습니다. 9월 19일은 제26회 전민 국방 교육일로 북경 상해 광주 등지에서는 방공 경보를 시험 송출했습니다. 상해는 주택가와 산업단지 등 인구밀집 장소에서 방공대피 훈련을 진행했고 광주는 도시 방공훈련을 실시해 1,3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광서 료주 군사박물원에서는 200여 명이 현장 국방 실경 수업에 함께하며 무기 장비와 국방 지식을 배웠습니다. 강서 양중에서는 국방 이민 방공 지식을 학교에 널리 보급하며 지식 과학 기술 보급, 모의 체험, 기술 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국방 의식과 이민 방공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허북송 학봉시의 교사, 학생들은 부대에서 군사 시범 체험을 하며 애국 강군 의식을 다졌습니다. 19일 밤 8시에는 CCTV 종합 채널에서 국방 공개 수업 첫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위대한 장정 정신 계승, 강대한 국방 공동 건설을 주제로 여러 역사 좌표와 각양 현장의 국방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 9월 19일 우리나라 제1회 우주이학공성대회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 우주 정거장이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우주건강보장체계가 전반적으로 국제선진 수준에 이르렀고 정거장 체류기간 지원 능력도 계속 향상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무중력 방호, 영양보장, 의료감독 보험, 심리보장, 환경안전을 하나로 묶은 5요소 통합 우주건강보장체계 구축을 확인했습니다. 생명보장 시스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한층 더 진보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나가며 화학, 물리, 재생생명보장에서 제어생태, 생명보장으로 기술적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달 탐사용 망우 월면복은 경량화, 소형화, 고신뢰성, 안정성을 목표로 수십 가지 관건 기술을 돌파해 달 표면의 복잡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선외 활동에 더 큰 보상력을 제공했습니다. 우주 뇌과학 분야에서는 국제 최초의 약자극 뇌기계 상호의 작용, 다수 뇌협동 시험 조절 장비가 정거장에 들어갔고 우주 비행사들의 수차례 궤도 실험과 시험 조작으로 여러 세계 최초를 이뤄내며 신기술 검증과 신규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우주의학 중 특수환경 적응 기세연구는 민간 일료로의 응용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지성 3호 침상 실험은 올 8월 말 끝났습니다. 이 실험은 무중력 환경을 모사해 인체 생리 변화를 연구하고 정거장 1년 체류 무중력 생리 효과 방호와 유인 달 탐사 저변 중력 방호 기술을 함께 검증해 향후 덕인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 보장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0: 제20회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 일본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남자 농구 선수 호명헌과 여자 복싱 선수 오유가 중국 선수단 기술을 맡아 입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 중국 선수단은 총 815명을 파견해 38개 대종목, 369개 세부 경기에 출전합니다. 제20회 대회 전체는 43개 대종목과 71개 세부 종목, 469개 세부 경기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열흘 남짓한 동안 아시아 45개 나라와 지역에 약 10,000명 선수가 각축을 벌입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철도의 여객 수송량은 연휴수로 동기 대비 3.9% 증가한 33억 2천만 명으로 사상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광, 생태와 레저, 혁명유적지 탐방 등 시장 수요에 맞춰 철도 부문은 관광열차 2,501편을 운행해 연선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0: 국가데이터국과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국 디지털 경제교육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형 모델 등 신기술 도구를 수업과 실습에 접목시키며 대학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는 등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분야의 복합인재 양성을 다그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전국 300개 이상의 대학이 디지털 경제 관련 학부를 개설했습니다.
1: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이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할 때 관한 공무원의 규정 이견 수렴안을 공개하고 이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자 식별, 콘텐츠, 알고리즘 관리, 미성년자 모두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제도 체계를 한층 보완할 방침입니다.
0: 제13회 비단의 길 국제영화축제가 19일 저녁 섬서성 서한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축제는 금빛 비단의 길 상, 평리, 국제교류, 산업협력, 과학기술 혁신과 신업태 육성, 영화상영, 문화혜민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에 창설한 비단의 길 국제영화축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구도 아래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의 행사입니다.
1: 예멘 후티 무력이 19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민감한 목표물과 예멘부에 위치한 아람코 회사 시설에 대해서 두 차례 군사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작전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목표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적 공습과 메카

0: 특히 파키스탄 등 세 나라가 지난 8월 7일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은 3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현재 시간으로 19일 종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미국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달성할 준비를 마치고 매우 진지한 태도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란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량의 각서를 회복하고 그 조항을 리행한다면 이란도 수일 내에 관련 량의 각서를 집행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재차 공격하지 않을 때 권한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상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량의 각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 어떠한 합의를 보든지 량의 각서의 실질적 내용은 이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충돌이 이란과 본조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이란은 결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동을 중재하고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석유의 수출을 허용하는 등 량의 각서 조항을 리행하면 이란은 즉시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이란과 오만이 합의를 이루었지만 미국의 봉쇄가 지속되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란은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9일 미국 중앙사령부 브랜드 쿠퍼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운행 상황과 해당 지역에서의 미군 행동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요 통항로에 대한 수류의 제거 작업을 마쳤으며 이미 수천 척의 선박이 통과했다고 표했습니다. 해만 지역의 협력 파트너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 10억 배럴 이상을 운송했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 지역을 통한 원유와 화물, 액화 천연가스량은 지난 6개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미국의 봉쇄하에 이란은 관련 항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1: 공고민주공화국 위생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고민주공화국의 이번 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누적 확진자가 7,500명을 넘긴 가운데 3,60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치사률은 근 50%에 육박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카나다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2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2회는 이번 주 특별한 손님인 카나다 마크 카니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16일 카니 총리는 유럽 동맹위원회 본데라이언 위원장의 유럽 동맹 연대정책 연설에 초청되어 참석했습니다. 비유럽 국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입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또 이사당 본회의 이상 단상에 올라 유럽 2회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순탄할 때만 함께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로섬 거래는 원치 않습니다. 카니의 발언은 장례에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의원들은 카니 총리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순간은 카니가 3일간의 유럽 방문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동맹 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연설 참석, 영국 버넘 수상과의 회담, 유럽 의회에서 진행한 연설, 이 모든 장면은 카나다와 유럽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카나다와 유럽이 이처럼 빠르게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단기 밀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 초에 카나다는 최초의 비유럽 국가 신분으로 유럽 안전행동에 가입하고 6월에 규모가 1000만 카나다 달러의 첫 국방 계약을 따냈습니다. 얼마 전 카니 총리는 카나다와 유럽 동맹은 독특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문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0: 진행한 인터뷰에서 카니 총리는 유럽 국가들이 상무 자유무역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유럽과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 보호주의 위험 부담 속에서 상방의 경제가 더 큰 회복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확실한 세계 정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연설에서 카나다가 유럽 동맹 최초의 공동회원이 되도록 카니 총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유럽 동맹 법률 조약에는 공동회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카니는 연설에서 경제 일체화가 무기화되고 관세가 압박 수단으로 쓰이며 금융 기재가 강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공급 사슬이 이용 가능한 약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유럽 방문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가 유럽으로 출발한 15일에 카나다 상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카나다 무역 협상이 결렬하면서 두 나라 간 경제 무역 충돌은 다시 고조됐습니다. 카니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의회 의원들도 관련 상황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관세, 국방비, 주권 등 일련의 사안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마찰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에스파냐, 엘파에스 국가지는 카나다와 유럽 동맹 모두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한다고 적었습니다. 박수 갈채 속에는 환대세한 관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나다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2: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엄마, 배가 아픈데요?
2: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3: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2: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3: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1: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3: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선진 제조업 규모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 인식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평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는 정신으로 사회주의 사업의 새로운 발전 시기를 열어놓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로선 방침 정책을 점차 형성했으며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를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기본 문제를 천명했고 동서평 리론을 창시했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실천 가운데서 사회주의란 무엇이며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어떤 당으로 건설하며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당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새로운 소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을 형성했다. 허공도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등서평 리론과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 요구에 근거해 어떠한 발전을 실현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피하고 이에 해답을 주었으며 인간을 본위로 하는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형성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형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신시대에 어떠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어떻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어떠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어떻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며 어떠한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며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해답해 주었으며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모태똥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당과 인민의 실천적 경험과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로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공산당의 집권법칙, 사회주의의 건설법칙,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습금형 정서기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창시자이다. 습금형 정서기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영도하여 당과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실천 속에서 막스주의 정치가 사상가 전략가로서의 역사적 능동 정신과 비범한 리론적 용기, 탁월한 정치적 지혜,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을 것이라는 적자지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르고 시대의 앞장에 서고 시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일론의 독창적인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과 결정적 기여를 했다. 넷째,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막스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을 견제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제하며 당의 100년 분토의 역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종화하고 충분히 활용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발행하며 시대와 실천의 발전과 변화에 근거하여 참신한 사상 내용으로 막스주의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리론 체계를 형성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그 내포가 매우 풍부한 바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총체적 목표, 총체적 과업, 총체적 배치, 전략적 배치와 발전 방향, 발전 방식, 발전 동력, 전략적 절차, 외부 조건, 정치적 담보 등 기본 문제를 포괄하는 동시에 새로운 실천과 결부하여 당의 령도와 당 건설, 경제, 정치, 법치, 과학기술, 문화, 교육, 민생, 민족, 종교, 사회, 생태 문명, 국가안보, 국방과 군대, 한나라 두 제도와 조국 통일, 통일전선, 외교를 비롯한 각 방면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새롭게 개괄하고 전략적으로 인도했다. 19차 당대회와 당장 제19기 제6차 전원회에서는 10개 명확,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개괄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6개 반드시 견지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 및 그 속에 일관된 립장과 관점, 방법을 개괄적으로 논술했다. 10개 명확이란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도 중국 공산당의 령도이며 당은 최고의 정치적 령도 용량으로서 좋은 당은 반드시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을 명확히 한 것.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총체적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조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기초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현세기 중엽에 가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일도세우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신시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이기에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체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한 데서 보다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선진 제조업 규모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 증가치가 동기 대비 16.7%, 디지털 제품 제조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5.7%,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최전방 분야의 자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6% 증가하는 등 일전에 발표한 올 8월의 수치들은 중국 제조업의 강력한 성격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선진 제조업은 중국 경제 성장의 기둥과 산업 변혁의 엔진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글로벌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국제 산업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국제 소비류 전자와 가전제품 전시회에서 지능화, 다원화의 중국 제품은 라틴 아메리카 구매자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브라질 마르틴스 전동주행회사 상무총감 켈슨 파이바는 접속한 모든 제품을 보면 중국 제품의 품질이 좋고 정밀하고 종류가 풍부하며 모델 배치와 판매 후 지원이 고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하고 완비화한 공업체계를 통해 중국 제조업은 핵심 부품, 고급 장비, 시스템 해결 방안까지 전반 사슬의 공급 능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산업 사슬의 파편화와 공급 사슬의 파동 위험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중국 제조업은 이미 제품 수출에서 기술 수출, 설비 공급에서 방안 지원, 상품 출항에서 생태 출항으로의 비약식 성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혁신 실리는 글로벌 제조업의 전환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중국 선진 제조업의 발전은 글로벌 산업 분업 구도를 재창조하고 소수 국가가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했다고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광요 공공정책학원 부교수 고청양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한 제조업 생태계 중 하나를 구축한 중국은 경쟁력을 갖춘 원가로 각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부품, 물류, 기술, 그리고 공업 서비스를 더욱 광범위한 생산 체계에 통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STI 주식회사가 투자한 반도체 기지가 광주에 정식 뿌리를 내리고 독일의 재료 거두인 코베스트로는 상해에 년간 생산 능력이 66만 톤에 달하는 MDI 생산 장치를 추가 건설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근간에 중국 고급 제조 분야에 대해 빈번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후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심화할 때 대한 다국적 기업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당면 글로벌 제조업은 생산 능력의 적합성이 부족하고 기술 승격이 느리며 산업 사슬의 협동이 원활하지 못한 등 여러 곤경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의 개방된 산업 생태에 완비화한 부대 체계, 고효율의 실행 능력은 글로벌 산업 협력의 우선적 선택 사항이 됐습니다. 발달국에 있어 중국 제조업의 전반 사슬의 지원력, 대규모 산업화 우세는 최전방 기술 연구와 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기술 시행, 생산 능력 전환, 시장 용량 확대 등 봉관식 발전을 실현하고 첨단 기술의 산업화 원가를 낮추며 새로운 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도상국은 중국을 통해 생산 능력 협력, 기술 지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자국의 제조업을 건설하며 글로벌 첨단 산업 분야에 융합하고 글로벌화 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중국 아프리카 관계 문제 학자 파르하나 파룩은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은 아프리카 제조업에 중대한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글로벌 산업 협력 공감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공급 사슬의 안정한 번영은 상호 연결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혁신과 승격은 개방과 협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제조업과 글로벌 경제의 관계는 이미 중국 공급, 글로벌 소비의 단방향 순환에서 기술 협동, 생태 공동 건설의 쌍방향 순환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산업 협력 모델은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동력을 지속적으로 주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인식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0: 역사적 인식이라는 근본 문제에서 침략 전쟁의 가해자인 일본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 적이 없고 역사를 왜곡하는 길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카이지 정부는 첫 강령성 방무 문건인 2026년판 방위 백서를 정식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이른바 인지 작전 이제를 둘러싸고 대서특필하면서 전편에서 정다다한 이중표준을 봉행했습니다. 한면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해석과 역사적 입장 표현에 대해 이른바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이라는 감투를 지우고 중국을 먹칠하면서 침투를 전개하고 대립 정서를 고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외부의 인지 위협을 그럴듯하게 떠들면서 자신을 정보전의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침략 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그릇된 역사관을 퍼뜨리는 자신의 악행을 외면한 채 인지작전 능력 건설을 군사력 확장의 중점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흑백을 전도하고 시비를 혼돈시키는 일본의 이런 수작의 본질은 바로 반인지전이라는 빌미로 역사 수정주의의 실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역사 인식 문제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끊임없이 선을 넘으면서 역사 정의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사회 역사적 판단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뜯어고치고 남경대학살 등 침략 악행을 덮어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의 피해자 이야기를 이도적으로 과대하고 자신의 가해자 본질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A급 전범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번갈아 참배하면서 도쿄 재판의 법리적 권위를 부정하고 전쟁 책임 미정론을 고취하며 역사 정의의 마지노선에 거듭 도전했습니다. 한편 여러 해 동안 아동판 방위 백서를 출시해 대항성 군사 내용을 과학 보급 도서로 포장해 역내 소학교 수천 개 배포했습니다. 교내 활동에 자위대의 모집 원소를 이식하고 심지어 외부 위협을 과장하면서 세계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호전 사상을 이식했습니다. 여론 조작 차원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생성식 인공지능을 빌어 중국 침략 역사를 왜곡한 허위 음성 동영상을 대량 조작하고 유상으로 사실과 맞지 않은 언론을 퍼뜨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예산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후 일본은 해외 전략 정보 확산이라는 빌미로 560억 엔을 전문 투입해 여론 조작과 역사 뒤집기 작전에 사용했습니다.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각종 행위는 결코 고립된 여론 조작이 아니며 그 근본적 지향은 전후 체제를 돌파하고 전면적 재군사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상적 장애를 제거하며 여론 기반을 깔아주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의 토양을 제거하는 것은 마땅히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거는 중요한 전제와 근간이자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관건적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본 우익 세력은 이 평화 방어선을 체계적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 14년 동안 늘린 9조엔의 고액 방위 예산을 위해 이른바 합리성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군비 확장의 공격 속성을 애써 은폐시키고 장거리 공격성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항공우주 자위대를 개편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련의 전후 체제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여론의 저해력을 해소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전후 체제의 속박을 끊임없이 돌파하는 일본은 다자간 군사 훈련을 빌어 전투력 확장을 다그치고 역외 세력의 영합에 진영 대항을 고취하며 인위적으로 지역 긴장 정세를 부추겼습니다. 현재 일본은 신형 군국주의의 위험한 기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범을 신단에 공양하고 거짓말이 교과서에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게 저기를 주입하고 평화 마지노선을 끊임없이 돌파하는 일본은 한창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일본에서 신형 군국주의가 자생할 수 있는 병근입니다.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군국주의의 여독을 철저히 숙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인국의 신뢰와 리해를 쟁취할 수 없으며 지역 평화와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없습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입니다. 이 관건적 역사 시점에서 일본은 침략 역사의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전쟁 죄책을 깊이 반성하며 사상 근원적으로 군국주의와 관계를 절단하고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 국민의 근본적 리익에 부합되는 정확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최근 계약시즌 과학적 질병예방, 건강하게 새학기 맞이 주제를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보건 관련 사업 성과와 교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과학 지식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철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점 군체의 독감 백신 접종은 어떤 대민 정책과 주의사항이 있을까?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또 모든 군체가 독감 바이러스에 전반적으로 감수성이 높아 집단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 환자들은 독감에 감염된 후 중증,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며 독감 백신 접종도 독감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중증,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과 어린이 등 중점 군체와 학교, 양로기구 등 중점 장소 인원들이 유행 시즌 다가오기 전에 미리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연례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중점 군체의 면역 수준을 높였으며 좋은 사회적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중점 군체 독감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자금,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지급, 공휴의 경비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농촌 지역의 노인과 어린이 주요 대상자,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자,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 군체 등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대상자의 접종률을 높이고 대중들의 질병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9월부터 각 지역에서 이번 유행 시즌 독감 백신 접종을 차례로 시작할 예정이니 관련 공지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가까운 접종기관을 선택해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만남에 참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네, 30년간 외식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박준하 씨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대이 멸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머뭇거리다가는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갈리풀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서는 이 종종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이 중요한 론수를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회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0: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군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대한 정사진을 펼쳤으며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정은 2035년을 지향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하여 체계적으로 포지했습니다. 우리는 당정의 결책과 포지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전략적 지위, 선도적 지위와 근본적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선도하는 데 부응하는 신형의 고국 체제를 구축하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흥의 고국 체제를 완비하고 중대 과학기술 혁신 조직 기제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실험실 체계를 보완하며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교,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기능 설정과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에서 조항과 지방의 협동을 추진하고 각 부류의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을 독립적으로 계획하며 신형 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권장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규모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살리고 혁신 자원의 통일적인 계획과 혁신 역량의 조직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총괄적으로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요소 배치, 인재 대우의 체계화, 편제화, 협동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회로, 공업 공작 기계, 의료 설비, 기구, 계기, 기초 소프트웨어, 공업 소프트웨어, 선진 소재 등 중점 산업 사슬의 발전을 강화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며 전 과정에 거쳐 기술 난관 돌파와 기술 성과의 응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안전 위험 감시 조기 경보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초 요건의 자주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경비 관리 개혁을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자원의 총괄적인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과학기술 임무 분류 관리 조직 모델을 실시하고 지방 기업의 과학기술 항목을 국가 과학기술 계획 체계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계획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기초연구 분야, 교차학과 연구 분야의 선단연구, 중점연구 분야에 대한 전망적, 선도적 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초연구에 사용되는 과학기술 지출의 비중을 높이며 선별적 지원과 안정적 지원을 결부시킨 기초연구 투입 기제를 보완하여 여건을 갖춘 지방, 기업, 사회조직, 개인이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초연구 과제 선정의 다양화를 지원하며 고위험 기초연구와 고가치 기초연구를 권장해야 합니다. 조문가가 실명으로 추진하는 비공감 프로젝트 선별 기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조항 제정에 과학기술 경비 배정 및 관리 사용 기제를 보완하고 조항 제정에 과학기술 계획 수행 및 전문 기구 관리 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제정의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 도급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자에게 보다 많은 기술 노선 결정권, 경비 지배권, 자원 조달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체제 및 기재에 대한 일체화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교육,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전략의 수요에 따른 학과 설치 및 조종기재와 인재 양성 모식을 구축하고 시급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을 파격적으로 배치하며 혁신 능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의 협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과학기술 혁신 기제를 보완하고 대학교와 기업의 협동 혁신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 상용화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의 향기.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이연교에서 간단한 음식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0년입니다.
1: 오, 30년 동안 하셨습니까?
0: 네, 저희들이 북경에서 10년간 영업을 하고 2007년에 이연교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계속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경에서 10년 했어요.
1: 선생님께서 또 시도 많이 쓰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참가하시던데 주로 어떤 행사에 가장 많이 참가하신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0: 네, 주요는 제가 시랑송을 즐겨 하다 나니까 시랑송 활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성 연교 조선족 여성회피에서 문화원을 책임지고 문화원 활동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문화원은 어떤 문화원이신지, 이게 언제 설립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0: 네, 연교 조선족 여성회피 문화원인데 현재까지 2년간 됩니다. 협회는 10년 동안 되지만은 문화원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활동의 주요는 시랑송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계에 있는 정음학교 활동이나 기타 활동에 우리가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어와 한어 합성당송으로 연교 문화관 활동에 우리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엄청 중요한 그 중시를 받고 우리가 여러 번 랑송 무대에 요청되어 연출도 했습니다.

0: 좋은 성적을 따내고 올해는 금상을 따냈습니다.
1: 어, 그러셨습니까?
0: 네.
1: 어,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선생님께서 아까 협회에서 지금 그 우리 문화원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행사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십니까?
0: 네, 올해 상반년에는 제가 건강 상태 때문에 신앙송 활동을 조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9월 달부터 지금 세계적으로 또 다시 활동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임 활동을 하고 그다음 여기 회원들이 연변주 화술학회 서방홍 교수님의 화술 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6명 정도가 화술을 배우고 또 화술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고 또 우리 강의 교실에서 우리 시장성 교실에서 또 간단하게 배우는 분들까지 하면 한 10여 명이 됩니다.
1: 영교라는 곳에서 조선족 분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영교에는 대략 한 얼마 정도의 조선족이 있는지 선생님께서 알아보셨습니까?
0: 2006년, 2007년도 그때는 조선족들이 엄청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6만 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밖으로 빠져나갔거든요. 한 아마 2-3만 명 정도 되는지 많은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그 영교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특히 선생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그 실황송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활약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해마다 진행되는 영교 조선족 여성협회 연말 총기회 때는 우리가 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랑송 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합성 랑송, 무대 랑송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협회 행사에도 축하 무대를 또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랑송이 아리랑 우리 노래 강효산 시인이 쓰신 시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가 이 시랑송을 합성 무대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어 조선어 합성 랑송으로 지금 연교 문화관 연출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께서 또 여러 가지 그 애심 후원도 많이 참여하셨던데 어떤 애심 활동에 참가하시는지 그리고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그 초심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0: 네, 우리 여성협회에서 조직하는 불구자 돕기 이런 활동에는 우리가 적극 참가하고 연교 조선족 연협회 활동에도 적극 지원 봉사 이런 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1: 선생님께서 향후 가장 큰 소망이라면 무엇입니까?
0: 저희가 지금까지 랑송을 배우면서 흥취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소망은 우리 조선족 랑송 애호가들이 우리 민족의 예쁜 옷을 입고 큰 무대에 올라서 우리 한족들이 가지는 그런 큰 무대에 올라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북경시 서취 춘제왕회 활동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연교에는 아시다 예술단 연출을 베이징 서취 춘제联欢晚会까지 나가도록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 아스다 예술단에서 북경 그 춘제晚会 무대까지 올랐어요. 그때 제가 제일 느낀 것이 한어랑송으로 저는 합성랑송으로 따라가서 무대에 올랐었는데 그때 제가 가진 느낌이 우리 조선족들도 이런 큰 무대에 올라서 북경 텔레비에 나가는 것이 제일 큰 욕망이었다고 봅니다.
1: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면서 그 청취자분들한테 어떻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있습니까?
0: 우리가 조선족으로서 우리 말 우리 글을 사랑하고 정말 조선족으로서의 근지감을 갖고 떳떳하게 이 사회에서 활약하는 모든 분들이 모습에 감탄하면서 이후에도 우리 조선족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큰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0: 네, 박준환 여사의 실황송을 함께 들으며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흰 옷의 노래 김학성. 내가 걸친 것이 어찌 온만이겠는가. 그것은 배천으로 짠 욕사이고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에 숨긴 버리지 못한 나의 대줄이고 수천 년 동안 북극의 눈보라와 함께 나를 키워준 흰 가슴이 솟구치는 조줄기였다. 최초로 옷을 지은 그녀의 이름은 풀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구름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새끼 찾는 오미곰의 슬프고도 긴 울부짖음이었다. 회벽 하얀 초가집을 감싸고 돌며 냇물은 일천 번 피의 노래에 불렀고 흙은 일천 번 번개의 칼을 휘둘렀고 보리고개는 일천 번 눈물의 시를 쓰고 지웠다. 늑대에게 핥히면서도 어머니는 된장 한 알이에 한 가닥 희망을 발효시켰고 외적의 칼날에 쓰러지면서도 아버지는 김치 뚝배기에 매콤한 꿈을 버무리며 웃었다. 보시오, 그대는 아는가? 흰 옷의 바탕에 각인된 아리랑 스리랑 해독하기 어려운 독소한 생명의 부호를. 그지없이 착하고 그지없이 정욕고 그지없이 순결하고 그지없이 안타까운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항쟁과 사랑의 효전자. 그것은 슬프고 아름다운 오래된 민족의 숙명이 아니던가. 바람새 찬 우주의 변방에서 쓰러져가는 태양의 마지막 옷자락에 실어보는 맑고 투명한 안개의 온호. 아, 나의 이름은 조선조.
0: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 향기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대이멸친입니다. 클대, 오를 이, 멸할 멸, 친할 친으로 구성된 대이멸친은 대의를 위해서는 친족도 죽인다라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 정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 시대는 정세가 불안하고 분쟁이 치열한 시기였습니다. 나라들끼리 침탈하고 교전이 끊기질 않아 천하가 소란스럽고 불안이 휩싸였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바로 이때 주우가 석후의 도움을 받아 형인 위황공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여 호화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야 유나라는 백성들의 원성이 끊기질 않았고 온 나라가 암흑에 휩싸였었습니다. 몇 명의 정직한 대신들이 암암리의 주나라 천재에게 주우의 악행을 받기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우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주우는 석후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석후는 계략이 뛰어난 석작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석후의 부친인 석작은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우가 임금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것에 몹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석작은 아들 석후의 요청을 받자 주나라 천자가 매우 신뢰하는 진황공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진황공에게 서신을 보내 주우와 석후가 야합하여 임금을 시해하고 반역을 꾀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 진황공에게 두 사람이 진나라에 도착하면 즉시 처단해 위나라의 화근을 없애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우와 석후는 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서신을 받은 진황공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진황공은 석후가 석작의 아들인 것을 감안하여 가벼운 형을 내리려 했지만 석작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석작은 석후와 같은 대역 무도한 자를 세상에 남겨두면 후환이 끝이 없는 법이라고 말하며 석후의 처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대를 위해서 육친도 멸하다 대이멸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대이멸친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 수렴했습니다. 이는 대를 위해서는 친족도 죽인다라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의 대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 정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머뭇거리다가는 놓쳐버리고 만다. 최근 들어 무언가 결정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선택지 수가 늘어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선택과 결정 앞에서 누구나 많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머뭇거린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이가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업무 중에 무언가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까지 혼자 결정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면 나머지 대안을 놓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때로는 누구나 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결단력이 떨어지는 우유부단은 후회에 대한 불안 반응입니다.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면 어쩌지 하고 후회할까봐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결정을 하겠다는 완벽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만들고 결정을 못 내리도록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혼자서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결정을 미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결정을 내리고 나면 계속 아쉬움이 남아 선택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네, 우유부단이 심해진다면 나의 불안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활성화되는 불안 스트레스 시스템에 이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완은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좋은 사람과 만나기, 조용히 사색하며 자연과 호흡하기, 문화와 공감하며 나의 삶을 조명해보기, 네, 이 같은 활동이 좋습니다. 마음이 이완되어 불안 신호가 줄어들면 우유부단함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선택 같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완벽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린 뒤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안은 나를 지켜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협박이 됩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협박에 대처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네, 그러나 배우자 선택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다릅니다. 네, 내 마음에 완벽한 만족 신호가 올 때까지 빨리 결정하라는 불안 신호를 견디는 배짱도 필요하겠죠.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영화, 드라마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지부지부입니다. 네, 구슬픈 듯 흐르는 고풍스러운 선율, 부드럽고 섬세한 창법은 네, 순식간에 관중을 드라마 지부지부 응시록비홍수의 온화한 세월로 끌어들입니다. 네, 동명의 주제곡인 지부지부는 화려한 편곡을 걷어내고 맑고 고풍스러운 선율과 시적 가사로 인간 세상의 정취, 사랑의 초심과 세월의 부침을 그려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의 우아한 분위기에 어울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기가 담기고 음조마다 깊은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느긋하고 다정한 선율은 인생의 득실과 세상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동시에 본심을 지키고 태연하게 선을 행하는 인생 태도를 말해줍니다. 가사는 고선 구절에 따라 경지가 아득하며 시장 생활의 정취, 인생의 기복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 두 번째 곡은 꽃은 왜 이리 붉은가입니다. 60여 년을 넘나드는 고전명곡 서른 고원의 성실함과 순수함을 노래합니다. 영화 빙산 우의 손님 주제곡은 꽃은 왜 이렇게 붉은가는 세월의 침전을 거치고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면서 부의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슬픈 선율은 파미르 고원의 맑은 바람과 눈보라를 품고 순수한 우정, 충실한 신앙과 뜨거운 애국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깊은 정의 가사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며 변경천사들의 성실한 수호와 청춘의 뜨거운 열정을 사본이 전합니다. 선율은 부드럽지만 힘이 있어 세월의 먼지를 걷어내고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곡은 우리의 생활은 햇살로 가득하다입니다. 가볍고 맑은 선율은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고전 영화 주제곡 우리의 생활은 햇살로 가득하다는 맑고 고무적인 선율, 진실하고 따뜻한 가사로 시대를 초월한 치유의 명곡이 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음악 교재도 선정되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분투의 세월이 탄생하여 활기와 희망이 가득하며 한 세대의 삶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동경을 노래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구슬픈 선율은 조급함을 걷어내고 순수한 열정과 활기로 가득합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가사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인생 태도를 전합니다. 네, 여러 해 시간의 단련을 거치고도 이 노래는 여전히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이며 세월과 사랑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바래지 않은 정신적 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품고 햇살을 향해 자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향해 달려가 빛을 꽃피우라고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종 인솔. 황하연한 9개 성과 자치구는 전체 류역을 하나로 간다는 이념을 굳건히 세우고 상하련동 합동치수를 추진하며 황하를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행복의 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가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창의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1: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환과 승격을 병행하는 한편 고급화, 지능화, 록색화 발걸음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0: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건설 투자는 6,903억 원을 집행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 뉴스에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대지를 가로지르는 황하는 중화문명을 품어낸 어머니 강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황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점은 보호이고 관건은 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황하연한 9개 성과 자치구는 전체 류역을 하나로 간주하는 리념을 굳건히 세우고 상하련동 합동치수를 추진하며 황하를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행복의 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가을에 들어서 황하 삼각주의 갈대숲이 출렁입니다. 해마다 이곳은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의 월동지가 됩니다. 과거 이곳은 철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쉼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측 인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갈수록 더 많은 철새들이 이곳에 남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루미, 황새, 검은부리 갈매기가 잇따라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때 철새 휴식처였던 이곳은 이미 중요한 철새 번식지로 변했습니다. 생태 변화는 사상과 전략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형 정석에는 황하의 상중하류를 돌아보고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좌담회를 세 차례나 주재하며 황하 보호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항관 발전에 관계되는 전추대계의 높이에 올려놓고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중대한 국가 전략으로 상승시켰습니다. 황하는 9개 성과 자치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생태 관리에서 한 부분이 움직이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상하류, 벌류와 지류, 량안을 통일 계획할 것을 요구하면서 물과 모래 관계 조절이라는 핵심을 단단히 잡고 황하류역의 생태 대보호와 대협동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량이 적고 모래가 많으며 수사 관계가 조화롭지 못한 것은 황하의 가장 두드러진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황하 대보호 대정비를 실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물과 모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섬서성 동관은 황하가 황토 고원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연일 동관 수문소의 차세대 광학식 측사기가 실시간으로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수치와 비교하면 현재 황하의 토사 함량은 립방미터당 25.9kg에서 5.11kg으로 줄었습니다. 황토고원은 황하 토사의 주요 원전지입니다. 현재에서는 삼북 방울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골짜기마다의 녹색 병풍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건설된 6만 200개 댐은 토사 107억 톤을 막아내 해마다 황하에 흘러드는 토사 총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수레 유입된 토사는 대곡 중기인 소랑저, 사문엽 등 저수지군을 통해 인공호수를 만들고 물의 흐름을 이용해 토사를 바다로 실어 보냅니다. 최근에는 황하 중상류의 중점 저수지들이 모래 배출 작업을 공동 진행했습니다. 여러 저수지는 함께 힘을 모아 전 류에게 물과 모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협동관리는 전체적인 련동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황하의 상중하류는 생태 우세가 다르기에 보호와 정비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황하 발원지인 청래 과락에서는 목축민 3,142명이 목축업에서 벗어나 자격증을 소지한 생태관리원으로 변신해 중화수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하 중리의 섬서수덕 신점구에서는 록색증 산정 시범사업을 통해 모래 감축, 록지 확대 등 관리 성과를 계량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 후속 생태 보상, 거래, 용자와 심사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하류의 하남, 산동에서는 횡적 생태 보상 기제를 구축해 단면 수질, 수량 등 심사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류를 잘 보호하면 하류는 협의에 따라 상류의 보상을 제공하고 만약 상류의 수질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류에서도 하류에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남은 선후회 산소, 섬소와 동일한 보상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15사업에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과학기술은 황하의 협동관리가 진흥화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수리부 황하수리위원회에서는 황하의 디지털 본신인 디지털 쌍둥이 황하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모든 중대한 조율 방안이 먼저 디지털 공간에서 모의 실험이 진행되면서 전류에게 협동 관리의 과학적 포티목을 제공했습니다. 이 일체화 감지 시스템과 수학 모형 시스템을 통해 실물 황하, 모형 황하, 디지털 쌍둥이 황하가 련동을 실현하고 황하 정비가 전통적 경험 판단에서 모의 실험, 과학적 결책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국어 황하가 동적으로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중화의 아들, 딸들은 손잡고 어머니 강을 수호하면서 민족을 적셔주는 이 큰 강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튼튼한 생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0: 문화관광부가 최근 문화산업발전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문화산업발전의 총체적 요구, 중점 임무와 보상 조치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의 문화산업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포착하고 문화산업발전의 새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문화산업 규모, 전반적 실력과 종합적 효익의 도약식 상승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체계를 더욱 건전히 하며 산업혁신 능력을 현저히 강화합니다. 그리고 량질 제품 공급을 더욱 풍부히 하고 문화시장의 번영을 실현하며 문화 소비를 진작시키고 산업 국제 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킵니다. 문화산업의 기둥 역할을 다지고 경제사회 발전과 인류의 전면적 발전에 대한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 공업 업종협회 부회장이며 비서장인 반야는 산업 연동을 계속 추진하고 소비 견인 효과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IP, 다원적 몰입형 경영 형태와 산업 간 융합 우세 이지의 공연 소비 예비를 계속 방출하고 업계가 고품질 복합형의 장기적 발전으로 꾸준히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계획은 7개면의 임무와 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 공급 효능을 높이고 더욱 많은 새로운 문화산업 성장점을 육성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 경로를 모색합니다. 소비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문화 소비 예비를 발굴합니다. 경영 주체 활력을 진작시키고 문화금융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산업 간 융합과 상호 촉진을 심하고 문화산업과 관광 등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합니다. 산업 발전 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 도시와 농촌 문화산업의 협동 발전을 촉진합니다. 문화무역 종합 실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문화기업과 문화제품이 세계로 나가도록 추진합니다. 북경 제2외국어대학 수도문화관광발전연구원 집행원장 려신건은 기술을 통해 미래 관광발전 과정의 거래 효율을 높이고 과학기술 방식으로 제품의 더 다양한 표현 방식을 체험하도록 해한다고 표했습니다. 계획은 또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고 신기술, 신제품의 새로운 장면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며 중화 우수전통 문화의 창의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 기반의 고급화, 산업사슬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해 더욱 많은 새로운 문화산업 성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 올들어 우리나라 제조업은 전환과 승격을 병행하는 한편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발걸음을 다그치면서 공업경제가 끊임없이 질적 향상과 새로운 발전을 가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일 소비전자업계는 새 기종을 집중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를 분해해보면 여러 첨단 제조 분해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음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체로 연구 개발한 저장칩을 처음 플래그십 휴대폰에 장착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전송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블랙서블 화면은 100만 회 접어도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휴대폰 하나가 칩, 디스플레이, 정밀 구조에서 지능 제조까지 10여 개 산업사슬의 협동적 교체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선진 제조업은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장대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8월 규모이상 첨단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16.7%, 디지털 제품 제조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15.7% 성장하고 규모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신동력의 기여률이 60%를 넘어 공업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선진 제조업의 선진성은 생산 방식의 현대화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심수의 한 지능 제조 기지의 일평균 주문량은 3만 대, 그중 90%는 개성화 맞춤 주문으로서 7만여 가지 제품과 관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건립한 기초급 지능 공장은 로계로 5만 6천여 개, 규모상 제조업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 보급률은 30%를 넘습니다. 제조업이 부단히 고급 단계로 나아가면서 국내 공업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한편 수출 분야의 강력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월 규모 이상 공업 수출 출하액이 동기 대비 11.1% 증가하면서 연 5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중 고급 장비 제품 수출이 대외무역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0: 수리부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수자원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건설 투자는 6,903억 원을 집행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각종 수리사업 3만 8천 건을 시행했습니다. 국가 150가지 중대 수리공정 가운데 하나인 사천 파종청력구 저수지 공사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전력을 다해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86%를 완성했습니다. 1월부터 8월 신규 착공한 중대 수리 공정은 28건으로 지난 해년간 착공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삼협 수운 신통로 공사의 선행 굴착구에서는 북두 항법을 활용한 신에너지 대형 트럭이 오가며 자재 배치 효율을 30% 끌어올렸고 이달 말까지 선행 굴착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국가 수자원망 간선 공사가 빨라지는 가운데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관계구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하 청동협 관계구 현대화 개조 공사는 전국 국가 중대 전략 실시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건설의 상징적 사업으로 제1진 건설 사업은 10월 말까지 수로 포장과 보강 작업을 끝내 올 겨울 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우리 투자용자 개혁도 심화해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 건설이 유치된 민간 자본은 134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1% 증가했습니다.
1: 각지에서 대중성 국방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이 국방 의식 강화와 국방 의무 이행을 이끌었습니다. 9월 19일은 제26회 전민 국방 교육일로 북경 상해 광주 등지에서는 방공 경보를 시험 송출했습니다. 상해는 주택가와 산업단지 등 인구밀집 장소에서 방공대피 훈련을 진행했고 광주는 도시방공훈련을 실시해 1,3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광서 료주 군사박물원에서는 200여 명이 현장 국방실경 수업에 함께하며 무기 장비와 국방 지식을 배웠습니다. 강서 양정에서는 국방인민방공 지식을 학교에 널리 보급하며 지식과학기술 보급, 모의체험, 기술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국방의식과 인민방공의식을 강화했습니다. 허북성 학봉시의 교사, 학생들은 부대에서 군사시범 체험을 하며 애국 강군의식을 다졌습니다. 19일 밤 8시에는 CCTV 종합채널에서 국방공개수업 첫 방송을 개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위대한 장정정신 계승, 강대한 국방공동건설을 주제로 여러 역사 좌표와 각양 현장의 국방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0: 9월 19일 우리나라 제1회 우주이학공정대회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 우주 정거장이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우주건강보장체계가 전반적으로 국제선진 수준에 이르렀고 정거장 체류기간 지원 능력도 계속 향상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무중력 방호, 영양 보장, 의료 감독 보험, 심리 보장, 환경 안전을 하나로 묶은 5요소 통합 우주 건강 보장 체계 구축을 확인했습니다. 생명 보장 시스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한층 더 진보하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나가며 화학 물리 재생 생명 보장에서 제어 생태 생명 보장으로 기술적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달 탐사용 망우 월면복은 경량화, 소형화, 고신뢰성, 안정성을 목표로 수십 가지 관건 기술을 돌파해 달 표면의 복잡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선외 활동에 더 큰 보상력을 제공했습니다. 우주 뇌과학 분야에서는 국제 최초의 약자극 뇌기계 상호의 작용, 다수 뇌협동 시험 조절 장비가 정거장에 들어갔고 우주 비행사들의 수차례 궤도 실험과 시험 조작으로 여러 세계 최초를 이뤄내며 신기술 검증과 신규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우주의학 중 특수환경 적응 기세연구는 민간 일료로의 응용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지성 3호 침상 실험은 올 8월 말 끝났습니다. 이 실험은 무중력 환경을 모사해 인체 생리 변화를 연구하고 정거장 1년 체류 무중력 생리 효과 방호와 유인 달 탐사 저변 중력 방호 기술을 함께 검증해 향후 덕인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 보장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제20회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 일본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남자 농구 선수 호명헌과 여자 복싱 선수 오유가 중국 선수단 기술을 맡아 입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 중국 선수단은 총 815명을 파견해 38개 대종목, 369개 세부 경기에 출전합니다. 제20회 대회 전체는 43개 대종목과 71개 세부 종목, 469개 세부 경기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열흘 남짓한 동안 아시아 45개 나라와 지역에 약 11,000명 선수가 각축을 벌입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철도의 여객 수송량은 연인수로 동기 대비 3.9% 증가한 33억 2천만 명으로 사상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광, 생태와 레저, 혁명 유적지 탐방 등 시장 수요에 맞춰 철도 부문은 관광열차 2,501편을 운행해 연선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1: 국가데이터국과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국 디지털 경제교육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형 모델 등 신기술 도구를 수업과 실습에 접목시키며 대학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는 등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분야의 복합인재 양성을 다그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전국 300개 이상의 대학이 디지털 경제 관련 학부를 개설했습니다.
0: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이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할 때 관한 공무원의 규정 이견 수렴안을 공개하고 이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자 식별, 콘텐츠, 알고리즘 관리, 미성년자 모두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제도 체계를 한층 보완할 방침입니다.
1: 제13회 비단의 길 국제영화축제가 19일 저녁 섬소송 서한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축제는 금빛 비단의 길 상, 평리, 국제교류, 산업협력, 과학기술 혁신과 신업태 육성, 영화상영, 문화혜민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에 창설한 비단의 길 국제영화축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구도 아래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의 행사입니다.
0: 예멘 후티 무력이 19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민감한 목표물과 옌부에 위치한 아람코 회사 시설에 대해서 두 차례 군사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작전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목표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적 공습과 메카를 공격했다는 비난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 대변인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부대가 이날 새벽 후티 무력이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야드의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공격하려는 후티 무력의 시도를 모두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외무장관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도 충돌에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접전을 끝낼 데 관한 관련 방안이 이미 각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메카 공동방위협정 온약을 지킬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기술 분야에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 등 세 나라가 지난 8월 7일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은 3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현재 시간으로 19일 종재국인 까타르와 파키스탄이 미국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달성할 준비를 마치고 매우 진지한 태도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란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량의 각서를 회복하고 그 조항을 리행한다면 이란도 수일 내에 관련 량의 각서를 집행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재차 공격하지 않을 때 권한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상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량의 각서에

0: 현재 시간으로 9월 19일 미국 중앙사령부 브랜드 쿠퍼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운행 상황과 해당 지역에서의 미군 행동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요 통항로에 대한 수류의 제거 작업을 마쳤으며 이미 수천 척의 선박이 통과했다고 표했습니다. 해만 지역의 협력 파트너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 10억 배럴 이상을 운송했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 지역을 통한 원유와 화물, 액화 천연가스량은 지난 6개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미국의 봉쇄하에 일하는 관련 항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1: 공고민주공화국 위생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고민주공화국의 이번 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누적 확진자가 7,500명을 넘긴 가운데 3,60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치사율은 근 50%에 육박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오늘은 카나다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2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2회는 이번 주 특별한 손님인 카나다 마크 카니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16일 카니 총리는 유럽 동맹위원회 폰데라이언 위원장의 유럽 동맹 연대정책 연설에 초청되어 참석했습니다. 비유럽 국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입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또 이사당 본회의 이상 단상에 올라 유럽 2회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순탄할 때만 함께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로섬 거래는 원치 않습니다. 카니의 발언은 장내에서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의원들은 카니 총리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순간은 카니가 3일간의 유럽 방문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동맹 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연설 참석, 영국 버넘 수상과의 회담, 유럽 의회에서 진행한 연설, 이 모든 장면은 카나다와 유럽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카나다와 유럽이 이처럼 빠르게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기 밀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 초에 카나다는 최초의 비유럽 국가 신분으로 유럽 안전행동에 가입하고 6월에 규모가 1000만 카나다 달러의 첫 국방 계약을 따냈습니다. 얼마 전 카니 총리는 카나다와 유럽 동맹은 독특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문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카니 총리는 유럽 국가들이 상무 자유무역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유럽과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 보호주의 위험 부담 속에서 쌍방의 경제가 더 큰 회복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확실한 세계 정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연설에서 카나다가 유럽 동맹 최초의 공동회원이 되도록 카니 총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유럽 동맹 법률 조약에는 공동회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카니는 연설에서 경제 일체화가 무기화되고 관세가 압박 수단으로 쓰이며 금융 기재가 강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공급 사슬이 이용 가능한 약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유럽 방문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가 유럽으로 출발한 15일에 카나다 상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카나다 무역 협상이 결렬하면서 두 나라 간 경제 무역 충돌은 다시 고조됐습니다. 카니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의회 의원들도 관련 상황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관세, 국방비, 주권 등 일련의 사안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마찰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에스파냐, 엘파이스 국가지는 카나다와 유럽 동맹 모두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한다고 적었습니다. 박수 갈채소

0: 속에는 환대장 관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깔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나다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2: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엄마, 배가 아픈데요?
2: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3: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2: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3: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1: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3: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선진 제조업 규모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역사 인식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계통적이며 깊이

0: 오늘 시간에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평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는 정신으로 사회주의 사업의 새로운 발전 시기를 열어놓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로선 방침 정책을 점차 형성했으며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를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기본 문제를 천명했고 동서평 리론을 창시했다. 강택민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실천 가운데서 사회주의란 무엇이며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어떤 당으로 건설하며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당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새로운 소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을 형성했다. 허공도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등서평 리론과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 요구에 근거해 어떠한 발전을 실현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피하고 이에 해답을 주었으며 인간을 본위로 하는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형성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형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신시대에 어떠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어떻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어떠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어떻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며 어떠한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며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해답해 주었으며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모태똥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당과 인민의 실천적 경험과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로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공산당의 집권법칙, 사회주의의 건설법칙,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습금형 정석에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창시자이다. 습금형 정석에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영도하여 당과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실천 속에서 막스주의 정치가 사상가 전략가로서의 역사적 능동 정신과 비범한 리론적 용기, 탁월한 정치적 지혜,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을 것이라는 적자지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르고 시대의 앞장에 서고 시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일론의 독창적인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과 결정적 기여를 했다. 넷째,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막스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을 견제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제하며 당의 100년 분토의 역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정화하고 충분히 활용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발행하며 시대와 실천의 발전과 변화에 근거하여 참신한 사상 내용으로 막스주의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리론 체계를 형성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그 내포가 매우 풍부한 바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총체적 목표, 총체적 과업, 총체적 배치, 전략적 배치와 발전 방향, 발전 방식, 발전 동력, 전략적 절차, 외부 조건, 정치적 담보 등 기본 문제를 포괄하는 동시에 새로운 실천과 결부하여 당의 령도와 당 건설, 경제, 정치, 법치, 과학기술, 문화, 교육, 민생, 민족, 종교, 사회, 생태 문명, 국가안보, 국방과 군대, 한나라 두 제도와 조국 통일, 통일 전선, 외교를 비롯한 각 방면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새롭게 개괄하고 전략적으로 인도했다. 19차 당대회와 당장 제19기 제6차 전원회에서는 10개 명확,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개괄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6개 반드시 견지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 및 그 속에 일관된 립장과 관점, 방법을 개괄적으로 논술했다. 10개 명확이란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도 중국 공산당의 령도이며 당은 최고의 정치적 령도 용량으로서 좋은 당은 반드시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시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을 명확히 한 것.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총체적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조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기초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현세기 중엽에 가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일도세우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신시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이기에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체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한 데서 보다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선진 제조업 규모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 증가치가 동기 대비 16.7%, 디지털 제품 제조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5.7%,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최전방 분야의 자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6% 증가하는 등 일전에 발표한 올 8월의 수치들은 중국 제조업

0: 배 강력한 성격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선진 제조업은 중국 경제 성장의 기둥과 산업 변혁의 엔진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글로벌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국제 산업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국제 소비류 전자와 가전제품 전시회에서 지능화 다원화의 중국 제품은 라틴 아메리카 구매자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브라질 마르틴스 전동수령회사 상무총감 켈슨 파이바는 접촉한 모든 제품을 보면 중국 제품의 품질이 좋고 정밀하고 종류가 풍부하며 모델 배치와 판매 후 지원이 고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완整하고 완비화한 공업체계를 통해 중국 제조업은 핵심 부품, 고급 장비, 시스템 해결 방안까지 전반 사슬에 공급 능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산업 사슬의 파편화와 공급 사슬의 파동 위험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중국 제조업은 이미 제품 수출에서 기술 수출, 설비 공급에서 방안 지원, 상품 출항에서 생태 출항으로의 비약식 성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혁신 실리는 글로벌 제조업의 전환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중국 선진 제조업의 발전은 글로벌 산업 분업 구도를 재창조하고 소수 국가가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했다고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광요 공공정책학원 부교수 고청양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제조업 생태계 중 하나를 구축한 중국은 경쟁력을 갖춘 원가로 각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부품, 물류, 기술, 그리고 공업 서비스를 더욱 광범위한 생산 체계에 통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STI 주식회사가 투자한 반도체 기지가 광주에 정식 뿌리를 내리고 독일의 재료 거두인 포베스트론은 상해에 연간 생산 능력이 66만 톤에 달하는 MDI 생산 장치를 추가 건설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근간에 중국 고급 제조 분야에 대해 빈번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후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심화할 때 대한 다국적 기업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당면 글로벌 제조업은 생산 능력의 적합성이 부족하고 기술 승격이 느리며 산업 사슬의 협동이 원활하지 못한 등 여러 곤경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의 개방된 산업 생태, 완비화한 부대 체계, 고효율의 실행 능력은 글로벌 산업 협력의 우선적 선택 사항이 됐습니다. 발달국에 있어 중국 제조업의 전반 사슬의 지원력, 대규모 산업화 우세는 최전방 기술 연구와 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기술 시행, 생산 능력 전환, 시장 용량 확대 등 봉관식 발전을 실현하고 첨단 기술의 산업화 원가를 낮추며 새로운 상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도상국은 중국을 통해 생산 능력 협력, 기술 지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자국의 제조업을 건설하며 글로벌 첨단 산업 분야에 융합하고 글로벌화 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중국 아프리카 관계 문제 학자 파르하나 파룩은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은 아프리카 제조업에 중대한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글로벌 산업협력 공감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공급 사슬의 안정한 번영은 상호 연결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혁신과 승격은 개방과 협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제조업과 글로벌 경제의 관계는 이미 중국 공급, 글로벌 소비의 단방향 순환에서 기술 협동, 생태 공동 건설의 쌍방향 순환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산업협력 모델은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동력을 지속적으로 주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인식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0: 역사적 인식이라는 근본 문제에서 침략 전쟁의 가해자인 일본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 적이 없고 역사를 왜곡하는 길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카이지 정부는 첫 강령성 방무 문건인 2026년판 방위백서를 정식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이른바 인지작전 이제를 둘러싸고 대서특필하면서 전편에서 정다다한 이중표준을 봉행했습니다. 한면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해석과 역사적 입장 표현에 대해 이른바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이라는 감투를 지우고 중국을 먹칠하면서 침투를 전개하고 대립 정서를 고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외부의 인지 위협을 그럴듯하게 떠들면서 자신을 정보전의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침략 역사를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그릇된 역사관을 퍼뜨리는 자신의 악행을 외면한 채 인지작전 능력 건설을 군사력 확장의 중점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흑백을 전도하고 시비를 혼돈시키는 일본의 이런 수작의 본질은 바로 반인지전이라는 빌미로 역사 수정주의의 실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역사 인식 문제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끊임없이 선을 넘으면서 역사 정의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사회 역사적 판단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뜯어고치고 남경대학살 등 침략 악행을 덮어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의 피해자 이야기를 이도적으로 과대하고 자신의 가해자 본질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A급 전범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번갈아 참배하면서 도쿄 재판의 법리적 권위를 부정하고 전쟁 책임 미정론을 고취하며 역사 정의의 마지노선에 거듭 도전했습니다. 한편 여러 해 동안 아동판 방위백서를 출시해 대항성 군사 내용을 과학 보급 도서로 포장해 역내 소학교 수천 개 배포했습니다. 교내 활동에 자위대의 모집 원서를 이식하고 심지어 외부 위협을 과장하면서 세계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호전 사상을 이식했습니다. 여론 조작 차원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생성식 인공지능을 빌어 중국 침략 역사를 왜곡한 허위 음성 동영상을 대량 조작하고 유상으로 사실과 맞지 않은 언론을 퍼뜨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예산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후 일본은 해외 전략 정보 확산이라는 빌미로 560억 엔을 전문 투입해 여론 조작과 역사 뒤집기 작전에 사용했습니다.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각종 행위는 결코 고립된 여론 조작이 아니며 그 근본적 지향은 전후 체제를 돌파하고 전면적 재군사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상적 장애를 제거하며 여론 기반을 깔아주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국주의의 토양을 제거하는 것은 마땅히 일본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거는 중요한 전제와 근간이자 전후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관건적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본 우익 세력은 이 평화 방어선을 체계적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 14년 동안 늘린 9조엔의 고액 방위 예산을 위해 이른바 합리성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군비 확장의 공격 속성을 애써 은폐시키고 장거리 공격성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항공우주 자위대를 개편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련의 전후 체제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여론의 저해력을 해소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전후 체제의 속박을 끊임없이 돌파하는 일본은 다자간 군사훈련을 빌어 전투력 확장을 다그치고 역외 세력의 영합에 진영 대항을 고취하며 인위적으로 지역 긴장 정세를 부추겼습니다. 현재 일본은 신형 군국주의의 위험한 기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범을 신단에 공양하고 거짓말이 교과서에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게 적의를 주입하고 평화 마지노선을 끊임없이 돌파하는 일본은 한창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일본에서 신형 군국주의가 자생할 수 있는 병근입니다.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군국주의의 여독을 철저히 숙청할 수 없고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인국의 신뢰와 리해를 쟁취할 수 없으며 지역 평화와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없습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입니다. 이 관건적 역사 시점에서 일본은 침략 역사의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전쟁 죄책을 깊이 반성하며 사상 근원적으로 군국주의와 관계를 절단하고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 국민의 근본적 리익에 부합되는 정확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이 최근 개학시즌 과학적 질병예방, 건강하게 새학기 맞이 주제를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보건 관련 사업 성과와 교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과학 지식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올해 가을과 겨울철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점 군체의 독감 백신 접종은 어떤 대민 정책과 주의사항이 있을까?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또 모든 군체가 독감 바이러스에 전반적으로 감수성이 높아 집단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 환자들은 독감에 감염된 후 중증,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예방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전략이며 독감 백신 접종도 독감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중증,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과 어린이 등 중점 군체와 학교, 양로기구 등 중점 장소에 있는 들이 유행 시즌 다가오기 전에 미리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일례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중점 군체의 면역 수준을 높였으며 좋은 사회적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중점 군체 독감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자금,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회사 지급, 공회 경비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농촌 지역의 노인과 어린이 주요 대상자,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자, 새로운 취업 형태 노동자, 군체 등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대상자의 접종률을 높이고 대중들의 질병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9월부터 각 지역에서 이번 유행 시즌 독감 백신 접종을 차례로 시작할 예정이니 관련 공지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가까운 접종기관을 선택해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참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네, 30년간 외식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박준하 씨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대이 멸치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머뭇거리다가는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글을 공유해드리며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와 드라마 대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갈리풀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서는 이 종족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론수를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뇨령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령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행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꾼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웅대한 정사진을 펼쳤으며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결정은 2035년을 지향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하여 체계적으로 포지했습니다. 우리는 당정의 결책과 포지를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며 과학기술 혁신의 전략적 지위, 선도적 지위와 근본적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선도하는 데 부응하는 신용의 거국 체제를 구축하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0: 국가과학기술 고버넌스 체계와 고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흥의 고국 체제를 완비하고 중대 과학기술 혁신 조직 기제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실험실 체계를 보완하며 국가과학연구기구, 고수준의 연구형 대학교, 과학기술 선도기업의 기능 설정과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에서 조항과 지방의 협동을 추진하고 각 부류의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을 동일적으로 계획하며 신형 연구개발기구의 발전을 권장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규모 시장의 선도적 역할을 살리고 혁신 자원의 동일적인 계획과 혁신 역량의 조직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를 총괄적으로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요소 배치, 인재 대우의 체계화, 편제화, 협동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회로, 공업 공작 기계, 의료 설비, 기구, 계기, 기초 소프트웨어, 공업 소프트웨어, 선진 소재 등 중점 산업 사슬의 발전을 강화하는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며 전 과정에 거쳐 기술 난관 돌파와 기술 성과의 응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안전위험 감시 조기 경보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초 요건의 자주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경비 관리 개혁을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자원의 총괄적인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과학기술 임무 분류 관리 조직 모델을 실시하고 지방 기업의 과학기술 항목을 국가 과학기술 계획 체계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계획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기초 연구 분야, 교차학과 연구 분야의 선단 연구, 중점 연구 분야에 대한 전망적, 선도적 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기초 연구에 사용되는 과학기술 지출의 비중을 높이며 선별적 지원과 안정적 지원을 결부시킨 기초 연구 투입 기제를 보완하여 여건을 갖춘 지방, 기업, 사회조직, 개인이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초 연구 과제 선정의 다양화를 지원하며 고위험 기초 연구와 고가치 기초 연구를 권장해야 합니다. 조문가가 실명으로 추진하는 비공감 프로젝트 선별 기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조항 제정에 과학기술 경비 배정 및 관리 사용 기제를 보완하고 조항 제정에 과학기술 계획 수행 및 전문 기구 관리 체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재정의 과학연구 프로젝트 경비 도급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자에게 보다 많은 기술 노선 결정권, 경비 지배권, 자원 조달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체제 및 기제에 대한 일체화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교육,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전략의 수요에 따른 학과 설치 및 조종 기제와 인재 양성 모식을 구축하고 시급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을 파격적으로 배치하며 혁신 능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과 인문 교육의 협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과학기술 혁신 기제를 보완하고 대학교와 기업의 협동 혁신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 상용화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의 향기.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30년간 외식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박준환 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랑독을 사랑해 조선어 시문을 한어로 번역하고 랑독하며 민족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는 영교에 뿌리 내리고 시와 글로 정을 나누며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민족 단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지금 하북성 사마시 연교에서 간단한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0년입니다.
1: 오, 30년 동안 하셨습니까?
2: 네. 저희들이 북경에서 10년간 영업을 하고 2007년에 연교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계속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경에서 10년 했어요.
1: 선생님께서 또 시도 많이 쓰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참가하시던데 주로 어떤 행사에 가장 많이 참가하신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2: 네, 주요는 제가 시랑송을 즐겨 하다 나니까 시랑송 활동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성 연교 조선족 여성 협회에서 문화원을 책임지고 문화원 활동을

다 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사회에서 엄청 중요한 그 중시를 받고 우리가 여러 번 랑송 무대에 요청되어 연출도 했습니다.

0: 네,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특히 선생님께서 네, 어떤 장소에서 이그 실황송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활약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해마다 진행되는 연교 조선족 여성회피 연말 정기회 때는 우리가 네, 회피 회원들이 모여서 낭송 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합성 낭송, 네, 무대 낭송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네, 다른 회피 행사에도 축하 무대를 또 만들어 줄 때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낭송이 네, 아리랑 우리 노래 강효산 시인이 쓰신 시였습니다. 그래서 예, 연말에는 우리가 이 시랑송을 합성 무대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예, 중국어 조선어 합성 낭송으로 지금 연교문화관 연출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0: 그 스님께서 또 여러 가지 그 애심 후원도 많이 참여하셨던데 어떤 애심 활동에 참가하시는지 그리고 네,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그 초심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1: 네, 우리 여성협회에서 조직하는 네, 불구자 돕기, 이웃 네, 돕기 이런 활동에는 우리가 적극 참가하고 네, 연교 조선족 노년협회 활동에도 적극 지원 봉사 이런 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0: 스님께서 내 향후 가장 큰 소망이라면 무엇입니까?
1: 네, 저희가 지금까지 낭송을 배우면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소망은 우리 조선족 낭송 애호가들이 우리 민족의 예쁜 옷을 입고 큰 무대에 올라서 우리 한족들이 예, 가시는 그런 큰 무대에 올라서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북경시 수취 춘제晚会 활동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연교에는 아시다 예술단 연출을 北京社区春节联欢晚会까지나가도록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 아시다 예술단에서 예, 북경 그 春节 晚会 무대까지 올랐어요. 그때 제가 제일 느낀 것이 한어 낭송으로 저는 합성 낭송으로 따라가서 무대에 올랐었는데 그때 제가 가진 느낌이 우리 조선족들도 이런 큰 무대에 올라서 북경 예, 텔레비에 나가는 것이 제일 큰 욕망이었다고 봅니다.
0: 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면서 네, 뭐, 그 청취자분들한테 네, 어떻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은 있습니까?
1: 네, 우리가 조선족으로서 우리 말, 우리 글을 사랑하고 정말 조선족으로서의 긍지감을 갖고 떳떳하게 이 사회에서 예, 활약하는 예, 모든 분들의 모습에 예, 감탄하면서 이후에도 우리 조선족들도 예, 사회 일원으로서 큰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0: 예, 박준환 여사의 실황송을 함께 들으며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흰옷의 노래 김학성. 내가 걸친 것이 어찌 온만이겠는가. 그것은 배천으로 짠 욕사이고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에 숨긴 버리지 못한 나의 탯줄이고 수천 년 동안 북극의 눈보라와 함께 나를 키워준 흰 가슴이 솟구치는 젖줄기였다. 최초로 옷을 지은 그녀의 이름은 풀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구름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색이 찾는 오미곰의 슬프고도 긴 울부짖음이었다. 회벽 하얀 초가집을 감싸고 돌며 냇물은 1,000번 피의 노래에 불렀고 그분은 1,000번 번개의 칼을 휘둘렀고 보리곡에는 1,000번 눈물의 시를 쓰고 지웠다. 늑대에게 핥히면서도 어머니는 된장 한 알이에 한 가닥 희망을 발효시켰고 외적의 칼날에 쓰러지면서도 아버지는 김치 뚝배기에 매콤한 꿈을 버무리며 웃었다. 보시오, 그대는 아는가? 흰 옷의 바탕에 각인된 아리랑 스리랑 해독하기 어려운 독소한 생명의 부호를. 그지없이 착하고 그지없이 정의롭고 그지없이 순결하고 그지없이 안타까운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항쟁과 사랑의 효전자. 그것은 슬프고 아름다운 오래된 민족의 숙명이 아니던가. 바람 세찬 우주의 변방에서 쓰러져가는 태양의 마지막 옷자락에 실어보는 맑고 투명한 안개의 언어. 아, 나의 이름은 조선조.
0: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 향기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대이멸친입니다. 클대, 오를 이, 멸할 멸, 친할 친으로 구성된 대이멸친은 대의를 위해서는 친족도 죽인다라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 대의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상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 시대는 정세가 불안하고 분쟁이 치열한 시기였습니다. 나라들끼리 침탈하고 교전이 끊기질 않아 천하가 소란스럽고 불안이 휩싸였습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바로 이때 주우가 석후의 도움을 받아 형인 위황공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여 호화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야 유나라는 백성들의 원성이 끊기질 않았고 온 나라가 암흑에 휩싸 있었습니다. 몇 명의 정직한 대신들이 암암리의 주나라 천재에게 주우의 악행을 받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우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주우는 석후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석후는 계략이 뛰어난 석작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석후의 부친인 석작은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우가 임금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것에 몹시 분내하고 있었습니다. 석작은 아들 석후의 요청을 받자 주나라 천자가 매우 신뢰하는 진황공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진황공에게 서신을 보내 주우와 석후가 야합하여 임금을 시해하고 반역을 꾀한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 진황공에게 두 사람이 진나라에 도착하면 즉시 처단해 위나라의 화근을 없애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우와 석후는 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서신을 받은 진황공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진황공은 석후가 석작의 아들인 것을 감안하여 가벼운 형을 내리려 했지만 석작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석작은 석후와 같은 대역 무도한 자를 세상에 남겨두면 후환이 끝이 없는 법이라고 말하며 석후의 처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대를 위해서 육친도 멸하다 대이멸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대이멸친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 수렴했습니다. 이는 대를 위해서는 친족도 죽인다라는 뜻으로 국가나 사회의 대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의 정도 돌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머뭇거리다가는 놓쳐버리고 만다. 최근 들어 무언가 결정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선택지 수가 늘어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선택과 결정 앞에서 누구나 많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머뭇거린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이가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업무 중에 무언가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까지 혼자 결정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면 나머지 대안을 놓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때로는 누구나 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결단력이 떨어지는 우유부단은 후회에 대한 불안 반응입니다.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면 어쩌지 하고 후회할까봐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결정을 하겠다는 완벽에 대한 집착이 불안을 만들고 결정을 못 내리도록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믿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혼자서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누군가에게 결정을 미뤄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결정을 내리고 나면 계속 아쉬움이 남아 선택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네, 우유 부단이 심해진다면 나의 불안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활성화되는 불안 스트레스 시스템에 이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완은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좋은 사람과 만나기, 조용히 사색하며 자연과 호흡하기, 문화와 공감하며 나의 삶을 조명해보기, 네, 이 같은 활동이 좋습니다. 마음이 이완되어 불안 신호가 줄어들면 우유부단함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 선택 같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완벽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린 뒤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안은 나를 지켜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협박이 됩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협박에 대처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네, 그러나 배우자 선택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다릅니다. 네, 내 마음에 완벽한 만족 신호가 올 때까지 빨리 결정하라는 불안 신호를 견디는 배짱도 필요하겠죠. 네, 꽃길과 미소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영화, 드라마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첫 곡은 지부지부입니다. 네, 구슬픈 듯 흐르는 고풍스러운 선율, 부드럽고 섬세한 창법은 네, 순식간에 관중을 드라마 지부지부 응시록비홍수의 온화한 세월로 끌어들입니다. 네, 동명의 주제곡인 지부지부는 화려한 편곡을 걷어내고 맑고 고풍스러운 선율과 시적 가사로 인간 세상의 정취, 사랑의 초심과 세월의 부침을 그려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의 우아한 분위기에 어울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기가 담기고 음조마다 깊은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느긋하고 다정한 선율은 인생의 득실과 세상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동시에 본심을 지키고 태연하게 선을 행하는 인생 태도를 말해줍니다. 가사는 고선구절에 따라 경지가 아득하며 시장 생활의 정취, 인생의 기복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참...

네, 두 번째 곡은 꽃은 왜 이리 붉은가입니다. 60여 년을 넘나드는 고전 명곡. 서른 고원의 성실함과 순수함을 노래합니다. 영화 빙산 우의 손님 주제곡은 꽃은 왜 이렇게 붉은가는 세월의 침전을 거치고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면서 부의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구슬픈 산들은 파미르 고원의 맑은 바람과 눈보라를 품고 순수한 우정, 충실한 신앙과 뜨거운 애국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깊은 정의 가사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며 병경전사들의 성실한 수호와 청춘의 뜨거운 열정을 사본이 전합니다. 선율은 부드럽지만 힘이 있어 세월의 먼지를 걷어내고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곡은 우리의 생활은 햇살로 가득하다입니다. 가볍고 맑은 선율은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고전 영화 주제곡 우리의 생활은 햇살로 가득하다는 맑고 고무적인 선율, 진실하고 따뜻한 가사로 시대를 초월한 치유의 명곡이 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음악 교재도 선정되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분투의 세월이 탄생하여 활기와 희망이 가득하며 한 세대의 삶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동경을 노래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구슬픈 선율은 조급함을 걷어내고 순수한 열정과 활기로 가득합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가사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인생 태도를 전합니다. 네, 여러 해 시간의 단련을 거치고도 이 노래는 여전히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이며 세월과 사랑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바래지 않은 정신적 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품고 햇살을 향해 자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향해 달려가 빛을 꽃 피우라고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세관총서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7.6% 증가한 34조 7,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관총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은 14.6%, 수입은 22%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4조 6,500억 원으로 19.8% 늘었습니다. 그중 수출은 18.6%, 수입은 21.7% 증가했습니다. 세관총서 통계분석사 료대량 사장은 규모면에서 수출입액이 연 3개월 동안 4조 5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속도를 놓고 볼 때 수출과 수입이 연 4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완비한 산업체계가 대외무역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대외무역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더 빠른 대외무역 발전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9편 무엇 때문에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리종표적 이의를 가진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정교한 고건물과 향긋한 차로 유명한 함해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심부름꾼 공추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백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9편 무엇 때문에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리정표적 이해를 가진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에서 리종표적 우위를 가진다고 주족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이 중대한 론단은 드넓은 시야로 18차 당대회 이래 10년간의 역사적 성과와 역사적 변혁의 중대한 의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다음과 같은 4개 측면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시대의 혁명성 단련을 거쳐 100년 분투의 기나긴 여정을 걸은 중국 공산당은 더욱더 강대해졌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당내에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하는 현상에 비추어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강화했으며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의 전면적인 용도 제도를 완비했습니다.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도리를 견제해 전면적인 종엄지당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기풍과 기강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았으며 못박기 정신으로 사풍을 바로잡고 전례없는 부패척결 투쟁을 벌려 부패척결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그 성과를 전면적으로 공고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당은 지세와 란세,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의 주기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혁명이라는 이 두 번째 방안을 찾아내고 자기정화,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향상 능력을 뚜렷이 강화하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 존재하는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고 깨끗하고 바른 당내 정치 생애를 끊임없이 조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당의 정치 용도력, 사상 선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이 뚜렷이 강화되고 시종 인민 대중과의 효력적 연계를 유지하게 되어 중국 공산당은 세계 정세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갔으며 국내외의 온갖 위험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전국 인민의 추축이 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행정에서 시종 강력한 용도적 핵심이 됐습니다. 둘째, 신시대의 위대한 분투 과정에 중국 인민은 더 강렬한 역사적 자각성과 능동성을 갖게 됐습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용도하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의 가마 속에서 일련의 위험과 도전에 따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 당심과 군심과 민심은 전례 없이 뭉치지고 북돋아졌습니다.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 공지감이 크게 높아지고 폐기와 기계, 조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전진의 동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분투 정신이 더욱 앙양되고 필승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 난관을 이겨내고 분발 진출하려는 지대한 열정으로 차 넘치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두 높은 자신감으로 일도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비약을 바야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역사적인 대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깊이 있게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질 높은 발전의 궤도에 오르고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공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으며 인민의 생활수준도 한층 더 향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총량이 세계 제2위에 확고히 올라서고 1인당 국내 생산 총액이 고소득국가의 수준에 접근했으며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위생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이대 기적을 창조하는 새로운 장을 쏘냈으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와 초요사회 전면 건설의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은 더욱 든든한 물질적 토대와 보다 완벽한 제도적 담보를 갖추게 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풍을 실현하는 위협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향정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넷째, 신시대의 위대한 향정에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21세기의 중국에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의 성공적인 발전 실천은 마크스주의 진리의 힘을 과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가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새로운 방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초나라를 품는 것을 견제해 신용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중대한 구상을 제기하고 인류의 공동한 가치관, 국제질서관, 글로벌 버거넌스관, 종합한 도의리익관, 새로운 안보관을 제기했으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 대국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인류가 직면한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많고 보다 좋은 중국의 지혜, 중국의 방안, 중국의 힘을 제공했으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순간사업을 위해 새로운 더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난 10년간의 위대한 성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당과 인민이 하나가 돼서 결사적으로 노력 분투하여 이룩한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면모, 중국 인민의 면모, 사회주의 중국의 면모, 중화민족의 면모가 일순됐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간의 위대한 변혁은 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종합민족 발전사의 굵직한 한획을 그어놓았습니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노래 구삼 명절 우리 명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정교한 고건물과 향긋한 차로 유명한 함해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고촌 시리즈 중 오늘 소개할 마을은 정교한 고건물과 향긋한 차로 유명한 함해촌입니다. 산이 감싸주고 물이 키워주는 함해촌은 시냇물 양쪽에 늘어선 옛 건물과 옛 거리, 옛 우물, 옛 부두, 옛 시장으로 예스러운 풍토를 형성합니다. 국내 명산 중 하나인 무이산 발을 흐르는 맥의 하류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함해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을은 좋은 풍수와 량고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청나라 때 엽차의 시장으로 한때 흥성일로를 달린 함해촌은 오늘날도 서수벼룹과 시정당, 진씨유학정당, 수택규수루, 방시참군제, 정시은사거를 망라해 명청시기 고건물 30여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서 출신인 추월로가 청나라 때 아들을 거느리고 남하해 함해촌에 이르러 무이암차를 경영하면서 부자로 되고 고액을 투자해 마을의 변두리를 흐르는 물길을 마을로 끌어들여 900m에 달하는 단계라는 수로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의 양쪽에 건물을 짓고 양쪽에 사람들이 쉽게 오가도록 물길 위에는 예쁜 모양의 다리도 만들었습니다. 물가에는 지붕을 얹은 복도를 만들고 복도 양쪽에 편안한 등받이 의자도 놓아 마을 사람들은 그 의자에 앉아

0: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눕니다. 시장이 설 때면 복도와 물길의 양쪽은 더욱 흥성거립니다. 다리우와 복도에는 다양한 농산물과 잡화가 즐비해 그 속을 걸으면 눈과 마음이 즐겁기만 합니다. 주거를 중심으로 하고 교육과 레저, 오락장소를 겸한 하메촌의 건물은 대부분 큰 홀 하나와 방 1여독칸을 가지고 동쪽에는 루가, 서쪽에는 별채를 두며 서재와 정자도 세웠습니다. 채광과 통풍, 빗물 수집을 위해 건물 사이에 네모난 정원도 조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교한 구도의 규방과 서재, 화원, 경당, 별채가 하메촌 고건물의 특색입니다. 모든 가옥의 정문에는 정교한 벽돌 조각이 화려합니다. 벽돌 조각에는 인물과 새, 꽃, 산수 등 다양한 무늬가 생동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창틀에도 기하학적 무늬가 기란 의미를 가진 도안을 새겼습니다. 이런 목각물은 직선과 곡선이 모여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인간적인 기하학적 무늬가 자연의 무늬와 어울려 천인합일의 조화를 이룹니다. 그 밖에 돌기둥과 건물의 기초, 화단의 랑간 등 돌에는 또 정교한 석각이 눈길을 끕니다. 청나라 때 신축한 추씨 대부제는 하메촌 고건물 중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건물입니다. 추씨 가문 중 한 사람이 청나라 관직인 중헌대부로 지냈다고 해서 저택 이름이 추씨 대부제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웅장한 문루와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석각, 벽돌 조각이 가장 볼만합니다. 그리고 홀과 뜰 사이에 위치한 8m 길이의 청석이 특이합니다. 사음석 중심의 복권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청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제의 가든도 볼만합니다. 예스러우면서도 원활한 감을 주는 이 화원은 대표적인 강남 몰림을 본땄습니다. 돌로 만든 거울과 금붕어를 키우는 연못, 돌로 된 물독, 립체감이 나는 창틀 등이 이 화원의 볼거리입니다. 추씨 가문의 사당 추씨 가사는 1790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오픈형 홀의 양쪽에 별채를 두고 2층에는 무대 건물을 세우고 정교한 기둥에 웅장한 복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내쪽으로 조성된 문이 특색입니다. 인물과 생활 장면, 시골 경관을 조각한 정교하면서도 생동한 목각이 문을 화려하게 단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 높은 파도형의 방화벽으로 건물의 외벽을 만들어 웅장한 감도 조성하고 사당과 바깥 세상을 분리시켜 이 건물 안에 들어서면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1755년에 조성한 골목 달리향에는 미담이 깃들어 있습니다. 추씨네와 방씨네 저택 사이의 이 골목은 원래 아주 좁아서 추씨네가 후문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방씨 가문의 한 아들이 고향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고 그에 감동된 추씨 가문이 방씨 가문에 성금을 주었으며 방씨 가문은 그에 대한 보은으로 추씨 저택이 후문을 만들 수 있도록 방씨 저택의 담을 안쪽으로 옮겨 골목을 넓혔습니다. 소박한 민풍을 보유한 하메촌에는 전지와 사자춤, 민속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며 농기구와 생필품 전시도 있고 무이산에서 나는 산나물로 무공예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의 고향이기 때문에 무이암차가 매우 많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 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은 사천성 남충시 의령현 만진 대만로 47번지에 위치했으며 중국인민의 위대한 무산계급 혁명가이자 군사가인 주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주덕동지 고택기념관의 건축면적은 근 5,600평방미터에 달하며 전시장 면적은 근 4,6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1982년 8월 1일 주택동지 고택기념관

0: 이 완공됐으며 주덕 동지가 읽던 책이며 사용했던 권총, 생전에 사용했던 개인 물품 등이 3대 전시구에 분포되어 전시됐습니다. 2019년 말까지 주덕 동지 고택 기념관의 소장품은 2063점에 달하며 누적 관광객 수는 335만 명에 달했습니다. 청년 시절의 주덕 동지는 구민주주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청나라 정권을 뒤엎고 호국, 호법 전쟁에 참여했으나 군벌 혼전에 휘말려 방황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오사운동이 러시아 10월 혁명의 봄바람을 가져왔고 주덕 동지에게 전진의 방향을 인도해 주었으며 오직 막스 레닌주의만이 중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1922년 주덕 동지는 결연히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멀리 독일로 가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당과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굴곡적이고도 위대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주덕 동지는 남창 봉기를 지도했으며 봉기가 실패한 후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혁명의 불씨를 이어갔으며 옛 군대를 개조하고 상남 봉기를 발동해 봉기군을 발전 장대시켰습니다. 주덕 동지는 또 모택동과 정강산에서 회합해 홍군을 창건하고 주황혁명 근거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또 뛰어난 정치적 지혜로 홍군 3대 주력의 회합을 성사시켰으며 확고한 혁명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중화민족의 생사존망과 관계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주덕 동지는 군대를 이끌고 화북으로 진격해 지속적으로 적후 유격전을 펼쳤으며 적후 근거지를 건립해 민족 영웅으로서의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새 중국 창건 초기 주덕 동지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중국인민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 국방위원회 부주석직을 맡았으며 국방 현대화 건설을 매우 중히 여겨 인민군대의 혁명화와 정교화 건설과 각 군 병종의 창설과 발전, 군사대학 건설, 부대 교육 훈련 등 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부터 출발해 실사고시를 견지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과 국가의 각종 중대 결책에 참여해 중국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모색하고 새 중국 건설 사업을 개척하면서 국가의 번영과 부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주덕 동지 고택 기념관은 기본 진열과 특정 주제를 결합한 서사 구조를 통해 기존의 대강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연구 성과와 새로운 문물, 문헌을 결합시켜 한 세대의 위인인 주덕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고 그의 필생의 분투로 확고한 리상과 신념, 숭고한 사상 품격, 뛰어난 정치적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주덕 동지 고택 기념관은 선호하여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 전국 중소학교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 선정됐으며 2020년에는 제4진 국가 1급 박물관 명록에 선정됐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마을 심부름꾼 공추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남 침주 계양현 진가원촌의 일부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한 탓에 물자가 적습니다. 이 마을 젊은이들은 모두 외지에 나가 일하기에 주로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도 보내고 가끔 고향을 찾기도 하지만 생필품이 떨어지면 어르신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공추화는 진가원촌 촌민으로서 마을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그는 가족들과 함께 향진으로 이사했으나 마을 어르신들의 심부름꾼을 자처했습니다. 이젠 같은 마을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는 왜 10년간이나 산을 넘나들며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올해 40세인 공추화는 구양에 진에서 작은 매점과 택배욕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신분이 있는 바 바로 마을 어르신들의 심부름꾼입니다. 공추화 아버지의 소개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하루 전에 공추화에게 전화를 걸어 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추화는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서 배달합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공추화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터로 향합니다. 그는 일찍 장을 찾아 신선한 과일이며 채소, 빵이나 각종 일용품들을 사서 어르신들에게 전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 공추화는 어르신들의 취향을 모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천민 송옹구는 형제들 모두 밖에서 돈벌이를 하다 보니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추화가 곁에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은 것을 추화에게 말하면 추화는 바로 사서 집까지 배달해줍니다. 추화는 이렇게 10년간 어르신들을 보살폈습니다. 공추화의 견지는 어르신들의 생활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토록 힘든 일을 그는 어떻게 10년이나 견지할 수 있었을까요? 심부름의 시작은 달걀 한 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가원촌 삼각채 자연촌의 평균 해발은 600여 미터로 구양예진에서 가장 편벽한 마을 중 하나입니다. 처음 공추화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 전기세며 전화비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 후 마을 어르신들이 산 밖으로 한번 나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 생활용품들을 대리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리구매한 것은 달걀 한 판이었는데 온통 진흙길이라 어르신 집에 도착할 때쯤 거의 절반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 성한 달걀으로 바꾼 후 어르신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은 그에게 배달비를 주려 했으나 추화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10년간 공추화는 어르신들의 구매 수요를 일일이 공책에 기록했으며 이젠 공책만 해도 열여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부탁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책은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나면 공책을 한번 보는데 어느 때면 어르신들이 어떠한 생활용품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드립니다. 오랫동안 마을과 향진 사이를 오가느라 그는 선호해 오토바이 3대를 소모했지만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입은 주로 매점 경영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공추화는 마을에 한번 배달을 가면 사실 기름값도 벌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는 기꺼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민 장중량은 공추화는 마을까지 배달해줄 뿐더러 어르신들의 달걀이며 밤이며 대신 가져다 팔아준다고 말했습니다. 밤은 한 근에 15원인데 얼마를 팔면 얼마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밤이나 달걀부터 시작해 이제는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추화의 작은 매점은 어느새 마을 농산품 대리 판매점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도와 1원어치라도 더 팔면 수입이 1원 늘지 않습니까? 팔지 못하면 1원마저도 없게 됩니다. 그는 보수나 손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어르신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10년간 달려왔습니다. 산속의 농산품들도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어르신들은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은 마을 주민들의 삶을, 나아가 이 작은 마을을 밝혔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0: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사랑의 쏟내를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오늘의 문화술래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백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백로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뜻으로 이슬이 내리고 가을 기온이 완연히 도는 때입니다. 양력으로 9월 7일이나 8일이며 태양 환경은 165도입니다. 백로는 음력으로 7월에 드는 해가 있고 8월에 드는 해도 있습니다. 백로가 8월에 드는 해는 절기가 늦어진다고 하여 7월 백로에 패지 않는 벼는 못 먹어도 8월 백로에 패지 않는 벼는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쯤이면 밤에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엉켜서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 기온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옛 사람들은 백로로부터 추분까지의 시기를 5일씩 3개 호로 나누고 다시 매개 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호에는 기러기가 나무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면 기러기들이 북방의 서늘해지는 날씨에 살아가기 맞지 않으므로 하늘의 일자나 사람 인자형으로 줄을 지어 남방으로 월동하러 간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제비가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북방의 추녀 밑에 깃을 틀고 살던 제비들도 따스한 남방으로 월동하러 갑니다. 3후에는 무쇠들이 틀바꿈을 한다고 이때의 조류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풍성한 틀이 난다고 합니다. 백로는 조선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 무렵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참외는 중복, 수박은 말복, 복숭아는 처서의 제맛이 나는 시기이며 백로 무렵은 포도가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백로 때면 고추가 붉은색을 띠기 시작하고 맑은 날이 련이어 나타나며 기온도 적당해 오곡백과가 여무는데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백로에 비가 오면 오곡이 거려 물고 백과에 단물이 빠진다고 오곡백과가 여무는데 지장이 있음을 걱정했습니다. 초가을인 이때는 가끔 기온이 뚝 떨어지는 조랭 현상이 나타나 농작물의 성장과 결실을 방해해 수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백로에 접어들면 밤 하늘에서 순간적으로 빛이 번쩍일 때가 있는데 농부들은 이를 두고 벼 이삭이 익는 것이 낮으로 부족해 밤에도 하늘이 보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잦을수록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운데 한낮에는 초가을의 로염이 쌀 농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벼 이삭이 여물어가는 동숙기의 고온과 청명한 날씨는 벼농사에 더없이 좋고 일조량이 많을수록 수확도 많아지게 됩니다.

0: 이때의 해와 더위야말로 농작물한테는 보약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내리쬐는 하루 땡볕에 쌀 12만 섬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간 여름 장마에 의해 못 자란 벼나 과일들도 늦더위에 알이 충실해지고 과일은 단맛을 더하게 되며 이때의 더위로 한가위에는 맛있는 햇살과 과일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노래 언제나 고향과 함께 산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내 고향. 그토록 사계절이 분명하여 그림같이 아름다운 내 고향. 멀리 떨어질수록, 오래 갈라질수록 더더욱 보고 싶어.

개불가도 봐. 또 제가 아는 이르긋 코틀란 불 에릭닥스티기 너가 또 이득하나 흐르기는 하지. 다른 스키득 야구마 봐. 제가 덩어리 흡군 흡군도 쉬어 봐서 토르구르는 알다 토스모드 예헨도르 쉬어 봐서 자스키 알다 토문 아르트 우틀라 이르긋 예헨도르 쉬어 봐서 아틀렘들은 대나 아헤 혹도선 앙질모이 이르듬진 유린 우군드 배뜩 바래 밥 바가 오불 발 보름 애틀라깃 바하르 내가 흐뜩 책불 발 멍흑 이득어 메래 이르후 찬 어두고 떼내 토스 내쪽 갈 보칠릭 고스무투 벌즈베가 차가 흐트리해 바이르 볼라 에르 흔뚜르 흐트리해 션 바스 아흐틴 쥐하드 바바리 아흐까 하드네 이무릭 아흐튼 베리 다다만 에르 닥스네 헐 끄미 에르가드 무득튼 흐물 흐흠 흐흠이 흠자 대신흑 으들 바스 함긴 뜨거도 센 오시로 발에 봐봐 얼른 흠은 성사 여러기 시려봐 오늘 바람이 우글흑은 동문들을 주의 발에

사람들 반다에 사치기한 모두가입니다. 반다 흑 또는 빈등은 맞라 대군의 예나름 예인가 갈주인 자까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다만 내는 질렛 단군아들 내글에 두어놈 두어겠나 풍실왕 강편 으뜩거 장군 날이야 별단 탈루를 돌기래 한 우대회도 탈루하고 빈 지혜인의 자 으사 대백지 민자로 장군 해주 탈땐 군장준 저스게 군의 등으로 벗은 해월건 해월은 장준의 둘라리 또한다 헛랑둥이 대회를 갔대 음모 훗 바로 왜 탐원진 장준 칠군 흩뜨마다 여행을 띠었다 야물은 내고라 별단 가르치려와 은우들 봤초 우카나라 디레보군 자노장준 기레의 아픈거는 다들 제맥이 악마다고 좋아하는 괴틀렌 리홍타에서 음외사는 실지전 반다유에서 이겼을게 강원빈 우수의 타이에서 리홍그대기 미니웨이몬 니맥이 배이 절을거야 미니두 리롱바스 엔나 아구른 배임소 드가도 등으로 혀들가나서 등지집에 나 강원빈 예인의 호돌다란 관유엔사하이 탄된다 치리유겐 활라간 오늘주겐 에리겐 암르한서벌리암르디 뉴허궁의 요후이 맡힌 호악에고드 골라몰라 허지구시장이가 불란 초스된 당그레게 되놀란 오늘구름이 뒤에버 그도의 울기 얼른 알다듬은 저분은 밀려버리소 그간 불간 훈문 대노의 위일하되오라 그간 내려든 사부디기다 애찬 결제관리소 금방엔 비멍해군다 위기 얼른 일룰다 그녀는 된 하스티간 그림 보는 타이틀 원이 해볼간에 달아서만의 탕원지 등진 도스럭은 대나라발 리홍 리룽 빛은 안돌 아무세흥 이얼 어느 후가 그런단 홀지라 주름인 동익이 입었건 하루럭은 원산 그거룰이 그만 안에 가지를 봐도 월보여란 가지였어요 말이죠. 그래 물끈 유난을 사이 뻔하게 타내비 우기기 상식 올스탄 이렇게 개주민우스 해제자 탄내 시샤 올린 아르템니 우스네 드디 할뜨게 하틀라봐 땐 돌아기 적사가 올스쿨니 아무리 쫄봐서 야말라 뭐이돌 반 다인 해조 달도를 맺는 이날 무 유해인 이하다가 짱대사라 대놈아 탕원진 아들 대본 이홍치리의 헐무기 부티일러치 대놈들의 탕이 안지말바바바바 버트로아주발라 가르패스 인 우딩다오 대결을 갖고스테야 보기기 장들 배지다는 것은 타이스기 나는 배흔들 시야진탄 갖다가 말 슈룽다덕 일득이랬다
대다 지내 헤헤 우먹 대장군 아들간의 터벳 내일 때가 뭔 헤엄님은 돌아 개발도 당준 명유의인 저룩 무기여 태우의 해외야 복인들 나타 지르기인 동안 따라또 다 줄래 지르기 돈 박인자를 맞아 지르기인 작가 예루 그날은 괴로들의 헛다때는 감당포 고래붙지는 똑딱이 동그라 깔조린 작가를 굳을래 대리신 지르기에 대주힘의 미용타에서는 예루산들 토스켜는 대군이에 읍들하리게스 발단 견니기 영신 호연치 땅왕이가가 따뜻한 칼주 우리 자스카리도 급세득링기 해불간다고 말한 대군산에서 가는선 대선은 받들 북 원한 시열 골든우인 갈벌벌 호연진가지란 우타르웨갈 그루타르웨다 터그톰 우리가 대흐링슈 갈두호로 따따왈 해불란 갈두르 헤드다 대일에 강인두스테 호트근벌벌 발랏 예지르벤 그브 호에겐 헤라테스 오스 발랏 오스티길베나 총게 아스 헤타테길레 우루테르벤 헤라테길레 숙다숙다 온질레라 숙티삭티 옥질레라 빈인벌 깡 절랏 오타 발랏 만디질레라 깡두구르 담은적은 운젯레진 헤띵다사달레슈 관다회사이 대군이기보다 일으키지만 어슈벌만 힐링레스는 낮에 가스트레스 라토 대전벌가 달래 가드루스테 멜리 대스테 잔들 빈다 히노이다 이용타이서 일롱샹제 세다바라틴 관다대회 빈다가 벌 제트벌로 라토 하르기 조사이 졸부터스 칼로 우리 타타톤 자로 바트 이홍인 부야 아무 거의 못 개가나치 마다 아타스네 이래서 관다기 겸다 그래서 뭐야가 그군에 박신의 제르는 몰라 신의는 호연치 달바바 응인 능 막초스테 후문두르 잘 돌아가야 그래봐 후문이 해탈 알바도 신이 나쁜 호득 이거를 보아라마이 그지 리홍둥이 사가지 이모 갈조인 작가니기 갈아시탓 알드 말로지 후문칠 장준 날기 말 은어호 달바르 시탄 알드 말호로 가 키모가 말 반다기 말 갈리힘 을든 달바가 시탄가 달치기 말로 가임에 회라만 빌라야 말이 먹여야인 자스칼리인 은드스니 보자 야가히탈 태생제로 말하기다 가스트스니길 대전은 보자 샤라오보기 대전은 장군 빈자히로이 텐수이화 장인타사들

0: 아인데라 돌아살았지 아밤이 될만 허일 달린 하름 적선 벌난 장주책 돌아이 적섭슈 가지구이네
1: 나름에유 가르마게 그릇든
0: 대결낸다
1: 개대그릇든 소질은
0: 틴소이 화기 비에다 봤다
1: 무치르회
0: 이내
1: 호솔단의 태드나르 돈 아르간 바르지 면돌로
0: 닦이지 치르기 요간 화르하갓
1: 치르기 화렌다는 내소 탐전 후린 자스카렌 탈하게 다들
0: 바르치게제
1: 테르마토 문외인
0: 가치게 니조 저보제
1: 대승이 딜조의 부치르와 돌다
0: 양배를 알아가는 탐월지
1: 무흥인다 흥무흥긋 우뜨르구리
0: 문유에인 아르기기스 부칠마이
1: 대군의
0: 힐화
1: 탐월진 장준날
0: 아득득든 장준에 간 후르친들이 알아진
1: 어슬롯 치륵 호리양 아굴은돌 킷 온센 유엔사이
0: 난돈
1: 장준 나린 가위야기 당신 각자오 순
0: 봉유네
1: 후르첸들이 아스트리지 텔 다인 도사히 발 울크리 발가치와 또한 유엔사이 또한다 역 장준 강태네 알흑승둔 이허러 스티키 잡흑승 부연 은하린 갈주인 자스가 니근터 시티지 박승둔 힘가스든 분북 햄샤 적든
0: 데들란
1: 휴두따스든 일주 겸 우르비 적든
0: 데들란 옥틴
1: 다치면